나를 치유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전쟁 같은 날들을 보내느라 때로는 마음도 병들고 나의 영혼도 시들하며 나의 육체도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곤 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안을 가득 채우셔서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고치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이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힘을 불어넣어 주게 하소서. 주님께 치유받은 몸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강훈 위로송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대드립니다. 닉네임 코코기님 아가랑 같이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셔요. 샬롬 인사 주셨고 순시미님은 항상 운전하면서 듣는데 오늘은 딸이랑 코엑스 가야 해서 지금 버스 탔습니다. 여유롭게 시원한 바람 쐬며 듣습니다. 좋네요. 라고 남기셨고. 아 그리고 아까 1부 말미에 오늘도 내일도 님께서 주보열교회 교회 사모입니다. 아 오늘 그 개척교회 응원 프로젝트 주보열교회 사모님 응원 감사드리고요. 사연 선정돼서 너무 좋네요. 반죽이 잘 쓰겠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예. 꼭 필요한 곳으로 반죽이가 잘 흘러간 것 같아서 주인을 만난 것 같아서 저희도 뿌듯하고요. 이 사모님 그 지금 임신 중이라고 아까 사연에서 봤는데 예쁜 아기 잘 순산하시길 바랄게요. 예. 팔복이님은 천안 하늘중앙고등부도 1박 2일 수련회 합니다. Burn and No라는 주제로. 아, Burn and No. 야, 이거 버나나네, 버나나. 예. 모두 하나님 뜨겁게 만나길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아우, 젊음이 부럽네. 라고 남기시기도 했고요. 우리 봄보로봄님은 수련회 2일차입니다. 철원은 오늘 구름은 많고 비는 안 와요. 출첵 남깁니다. 라고. 아, 수련회 벌써부터 지금 진행 중이신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닉네임 창수님께서 청하신 곡은 이 곡이에요. 피아 월십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대귀 고백 또 하나의 시 23편 들었고요. 히스플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피아월십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창수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리는 동안에 땡큐 포더 뮤직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아 7연패로 속상한 LG팬 마음의 위로가 되는 찬양입니다. 언젠간 이기겠죠? 라고 아 사연을 주셨는데 어제도 졌죠? LG 트윈스가.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예. 저도 야구 소식을 매일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작년 우승팀 디펜딩 챔피언 아 LG 트윈스의 이 슬럼프가 길어지고 있어요. 예. 그 같이 이제 잠실 야구장 쓰는 마지막 해이니까 두산이랑 LG랑 같이 한국 시리즈에서 딱 이렇게 대차게 붙으면 아, 또 의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그림도 그리는 분들 계실 텐데 아 근데 우리가 더 못하는 우리가 5등이구나 더 아, LG는 지금 못해도 3등이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도 5등이고 아 그러네 위치가 또 이렇게 되네 아 저희가 더 잘할게요 저희가 예. 아 그리고 야구는 그 야구 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던데.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마지막까지 의심하는 게 야구다. 뭐 그런 얘기 있던데. 예. 아무튼 이제 이길 때 됐어요. 예. 7번 연속 졌으면 이제 이길 때가 됐습니다. 예. 화이팅! 현아인맘님은 15분 일찍 출근해서 세팅 다 했는데 다시 업데이트 중이네요. 지금 10분째. 유유. 덕분에 출첵 남깁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아 잠깐 호흡 돌리고 좀 쉬어가라고. 기계 얘네들도 이제 한숨 돌리고 다시 뭐 리셋하고 뭐 정리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기계들도. 한숨 돌리고 리셋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에게도 터치받지 않고 오롯이 누리는 나만의 시간. 뭐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하나인맘님도 와주셨고요. 우리 이병희님은 아들이 작년까지는 청소년부 교사하다가 올해는 소년부 교사하는데요. 수련회 도와주기로 했는지 갔어요? 라고 예, 남기셨고 아, 또 청년 시절에는 이렇게 또 바쁘죠. 자기가 맡은 그 부서 말고도 이렇게 또 챙기네요. 아 대단하십니다. 하얀구름님은 내일부터 여름성경학교 시작되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수족구에 걸려서 아예 못 가게 됐어요. 제가 교사로 섬기기로 했는데 주제가 다윗이고 영화도 나온 상황이라 이래저래 큰 기대했는데 공과 준비도 열심히 했거든요. 너무 아쉽지만 아 주님이 더 크게 쓰시려나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건 아 진짜 뭐 불가항력이죠. 그 수족구는 또 전염병, 전염성이 또 있는 질환이라서 예, 약간 거리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준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천상의 목소리님도

샬롬 뭐 만나러 듣고 계시는군요. 예, 와주셨고요. 그래요. 제니 1004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 이거 굉장히 유명한 야구 격언이죠. 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 야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요 말이 또 통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어요. 김성원의 나는 비록 약하나, 그리고 조찬미 내 모든 걸음 주안에 있음을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 무대에선 스페인 축구 선수 마크 쿠쿠렐라는 실력 못지않게 풍성한 곱슬머리로 유명합니다. 어린 시절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 틈에서 어머니가 한눈에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고 합니다. 때론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는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리카락 때문에 뛰지 못했다는 핑계를 남기지 않으려 남들보다 몇 걸음 더 뛰었습니다. 약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포기하는 대신 압도적인 성실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검증된 실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신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오늘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흘린 눈물의 씨앗들이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러브였죠. 이제 다시 힘을 내어요 들었고요. 손영환의 난 누굴 위해 사는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안광복 목사님의 칼럼 쿠쿠렐라의 헤어스타일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결승전 포함해서 월드컵을 이번 월드컵 많이 못 봤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예, 대한민국이 예산 탈락하고 그 이후로는 사실 관심을 좀 껐는데 스페인이 우승했죠. 아르헨티나랑 결승에 만나서 1-0으로 극적인 또 승리를 거뒀는데 예, 이 쿠쿠렐라 선수는 예, 풍성한 곱슬머리로 또 유명하군요. 예, 나에게 중요한 신념은 무엇인지 또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됐고 또 오늘 흘린 눈물의 씨앗들이 언젠가는 결국에는 기쁨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뿌려야 돼요.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고요. 9시 48분 2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닉네임 똥지혜님께서 내일 아내 최지혜 집사의 생일입니다. 방학하고 집에서 이제 주은이하고 예은이하고 같이 듣고 있을 텐데 아내에게 사랑하고 축하한다고 전해주셔요. 러빔에 가득할 거야 신청합니다. 남기셨는데 아 우리 최지혜님 미리미리 축하드려요. 예, 내일 좋은 날 보내시기 바라고요. 생일 주간이네. 그렇죠. 주말이 생일이시고 우리 지혜님께 띄우는 축하곡 러빔 가득할 거야.

러빔 가득할 거야. 생일 축하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보라미님 늦었지만 출첵 남겨요. 집안일 하다 보니 지금 들어왔네. 날은 덥지만 모두 강건하시길 남기셨는데 고맙습니다. 아, 마지막에 또 함께해 주셨어요. 자, 오늘도 함께한 2시간 오늘 끝곡은 제프 넬슨 피아노 연주곡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흐르고 있죠.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바다가 점점 가까워지면 바닷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맡을 수 있는 냄새가 납니다. 소금기가 섞인 그 바다 냄새. 아직 바다가 보이지 않는데도 마음은 벌써 설레죠. 바다에는 시각과 후각 외에도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죠. 모래사장을 밟을 때, 갯벌을 만질 때, 바닷물로 뛰어들 때 우리 마음은 순수하게 행복해집니다. 매미소리가 커지고 더워서 그런지 오늘따라 그 바다 내음, 시원한 바다의 촉감이 더 그리워집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저는 친할머니 댁이 바닷가라 방학 때마다 갔었거든요. 그 바닷가 쪽에 해수욕장을 갈 때면 아직 고개를 하나 더 넘어야 하는데도 바다 냄새가 나는 순간 발걸음이 빨라지고 설레고 그렇더라고요.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는지요? 오늘도 덥겠다 싶으니까 자꾸 머릿속에는 그 시원한 바다가 펼쳐집니다. 첫 곡으로 위로 오브 앨범에서 바다로 가자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에스프레소님께서 어제 이 곡을 플라이트의 곡을 들으셨는데 이 곡도 한번 듣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바람잡이를 신청하셨습니다. 이게 어쿠스틱 버전도 있고 그냥 버전도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닌 버전이 좀 더 오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좋거든요. 그래서 들려드리려고 걸어놨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플라이트 앨범에서 때라는 곡은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바람잡이 이어서 유효림이 부른 오 해피데이였습니다. 저 그 바다 냄새 좋아요. 바다 가고프네요. 여름 끝자락에 갈까 합니다. 이병희님, 오늘 유난히 바다가 보고 싶다는 생각 새벽부터 했거든요. 파도 소리 그립고 바닷가 모래도 밟고 싶고요. 폴라리스님. 그러니까요. 여기는 완도입니다. 놀러오세요. 국내 최초 친환경 해수욕장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있는 건강한 완도 바다로요. 예술랑지기님이 완도 좋아요. 진짜 좋아요. 올 여름에 바다로 간다면 완도로 고. 홍순간에 나무 걸어놨습니다. 이 곡 일단 먼저 듣고요. 예, 사연 함께 나눌까요?

차희님은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대요. 그러면 바다와 관련된 좋은 추억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얘기들도 많고 스토리가 있는. 예, 차희님의 신청곡 홍순관의 나무 들었고요. 이어서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장윤영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왼손 공기다리님, 무릎관절 수술하고 퇴원하셨죠? 지난 수요일에 퇴원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3일째 되는 겁니다. 두 딸과 남편 각각 일 나가고요. 오롯이 혼자 있는데 병실에서 숨죽여 울며 듣던 마커스 기꺼이 죽게 들려주시겠어요? 네, 들려드려야죠. 요나단의 고백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인데요. 오늘은 우시면 안 돼요. 회복 잘 되고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기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기꺼이 줄게.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람 워십 앨범에서 함께했습니다. 요셉의 꿈님은 부산 출장 중이시죠? 오늘도 주안에서 형통한 하루로 보내시고요. 로로님, 쨍한 햇살에 맴맴 매미 소리가 반갑습니다. 장마 끝, 진짜 여름이 오나요? 그쵸? 매미 소리가 들려야 야 이제 진짜 여름이구나 싶죠. 추억님의 신청곡 이어지

명가님의 신청곡 주의길을 걷다 지친 그대여 최인혁 오세광이 함께한 곡이었고요. 하늘영광님께서 예술랑지기님의 완도 얘기 놀러오세요 하는 그 얘기에 너무 정감이 갔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굳게 붙들며 담대히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로 모일 때 그곳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신청합니다 하셔서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그 완도 얘기를 하시니까 1172번님이 아유 바다도 좋지만 계곡은 어때요? 바다보단 계곡이죠. 구례 산동마을 쪽입니다 하고 사진 보내셨는데 그 바위 사이로 시원한 물이 흐르는 게 아 여기도 가고 싶네요. 멜리사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들으시면서 작년 특별 새벽기도 때 고3 엄마들과 함께 찬양했던 곡입니다. 그 아들이 두 번째 수능 공부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여름 잘 견뎌주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길게 봤을 때 분명히 양분이 되는 이 시간이 되리라 믿고요. 이 여름의 수고와 땀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연말에 또 활짝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리라 믿습니다. 9858번님, 운전하면서 계속 듣다가 신호대기 받으면서 문자 남기는데요. 오늘도 마음의 평안을 선물해주는 당양로의 찬양들 힘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1부 끝곡 예수 전도단 앨범에 있는 Here I am to worship, 빛 대신 주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잉글사이드 앨범에서 그 길 따라라는 곡을 김명수님과 같이 들었고요. 블루딱딱우리님의 신청곡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와 연속곡으로 들었는데요. 해나리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오늘의 은혜를 감사와 기대로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아멘. 유니스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다윗 영화 혼자 보러 가는 길입니다. 다윗은 혼자 봐도 될 것 같아요. 왠지. 하늘바라기님. 그러고 보니까 저도 주말에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다윗을 좀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에베네셀님 시원한 찬양으로 위로받고 쉼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맛집 당양도 함께해요. 고맙습니다. 마음의 합한자님은 어제 산부인과 가서 우리 보배, 태명입니다. 보배 보고 왔는데 요만해요. 3cm도 안 되는데 팔, 다리 흔들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아유, 건강하게 잘 크고 있네요. 셋째다 보니까 더 긴장은 되는데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박종수님의 신청곡 이어서 듣습니다. 인내, 한이가 부릅니다.

한이가 부른 인내였습니다. 어제 혹시 사연 기억하시는지요? 거의 끝날 때쯤에 소개를 했었는데요. 범사의 감사님께서 8월 초에 특별 새벽기도 가족 숙송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고1, 그러니까 둘째 아드님과 아버님이 투덜투덜 돼서 정말 무사히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이 특송이 마쳐질 수 있길 기도 중이십니다. 그래도 큰아드님이 좀 든든한 옆에서 든든한 기도 동역자가 되지 않나 싶은데 맞죠?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됨에 귀한 찬양이 주님께 전달되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는 특별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 위에 감사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이 곡으로 들려드리려고요. 민호기, 지선, 고정민이 부릅니다. 감사 위에.

이인기 집사님께서 다음 주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고등부에서 추청해서 태국 아이들과 같이 연합 수련회 합니다. 장소는 완도 청해진 교회인데요. 수련회 잘 준비해서 안전하게 무사히 마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신청하신 곡 신영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풀꽃님께서 어이구 공사 중이시네요. 이 더운데 다용도실 화장실 공사하느라 또 습한 장마에 더운 날씨까지 마음은 무겁지만 당향로의 찬양과 함께 잠시 쉬어갑니다. 마이 리바이벌 로렌 데이그레 곡 언젠가 들려주셨는데 참 좋았거든요.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풀꽃님도 신청하셨고 복의 근원님도 저

했어요. 저도 한 표. 네. 마이 리바이벌 걸어놨습니다. 나는 지치지 않고 달릴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겁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약속에 기대겠습니다. 라는 마이 리바이벌.

로렌데이글의 곡을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 My Revival, 오은의 작은 손의 기도는 아름다운 한대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아, 제주도 가족여행 좋죠. 강아지도 함께 가는군요. 와. 폴라리스님도 저도 한 표요 하셨었군요. 로렌데이글의 곡. 제키리님이 몽골 단기 선교팀 교회에 몽골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간다고 하셨거든요. 이번 주일에 출발인가요?

예, 27일부터라고 하셨는데 그 제키리님의 여동생분이 몽골에 선교사 사역하시다가 이번에 현지 가이드로 함께 하신대요. 그곳에 주님의 믿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길, 그리고 가는 우리 선교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가는 사람 또 말씀을 듣는 사람 모두 은혜 가운데 그 시간이 잘 채워지길, 예,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소량님의 신청곡 팀룩 워십이 부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물들어 들었습니다. 이 곡은 나요한의 목소리였고요. 만나워십 앨범에서 준희빈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물들고 당향로에 물듭니다. 아멘. 축하해 주세요. 우리 아들 해군 병장 박건일 병장 오늘 제대했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고 애썼고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이렇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제대함에 축하를 드립니다. 3.1절님도 함께 하셨고요. 커피향기님, 날이 개서 햇빛도 살짝 보이고 외출하기에 좋은 날인데 살짝 덥지 않나요? 괜찮을까요?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이 곡 오늘 끝곡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1667번님이 헝가리 MK 친구들에게 줄 책갈피 연필꽂이 완성. 하나님 사랑의 꽃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만들면서 행복했는데 완성품을 보니까 마음이 벅찬 거 있죠. 100개를 만드셨대요. 너무 예뻐서 받는

사람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또 이 정성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남편분이 칭찬하실 만합니다. 5707번님, 오늘은 지난번 돌아온 정원이와 재원이, 주원이 세 자매가 여름 수련회 갑니다. 큰아이는 일정 때문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지만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거든요. 오늘 재원이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주셔서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 회복시켜주시고 비전을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재원이가 주의 뜻 안에서 잘 그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고요. 재원아, 정원아, 주원아, 즐겁고 기쁘고 귀한 시간 되길 엄마가 축복하고 기도할게. 이끌어주시는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 선생님들, 또 도움 주시는 청년 선생님들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아멘. 이 어머니의 기도가 전달되고 또 이루어지리라 믿고요. 재원이, 정원이, 주원이, 엄마 이렇게 은혜 받았어. 큰 소리로 얘기할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합니다. 자작나무님도 오늘 함께해 주셨어요. 영남노회 수련회도 있나 봐요. 예. 수평기님도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리는 연합 여름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저희 교회 매일 식사하는데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매번 주일마다 귀한 손길 보태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또 주에 주시는 축복 함께 기원하며 바라며 아이자야 61 빛으로 비추시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시고요. 생방송으로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시련이 왔다고 해서 좌절하기보다는 도전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자. 만일 지금 절망에 빠져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자. 내일 더 크게 웃기 위해 오늘 잠시 힘든 거라고. 김현태의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피더스톤은 1846년 캐나다 퀘벡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피더스톤은 몬트리올에 있는 성 제인스 감리교회 교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27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 찬송은 주님의 십자가 구속에 사랑을 흠뻑 받은 성도의 진한 사랑 고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강조해서 물으셨는데요. 인간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성경적인 배경으로 한 찬송입니다.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은 친구나 스승 혹은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숭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죽기까지 주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찬송.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중에 남자 최인혁입니다. 여러분, 바디 포지티브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내 몸에 대한 만족감이란 뜻인데요, 최근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내 몸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다이어트 약도 주사도 성형도 아닌 바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라고 합니다. 58개국 성인 5만여 명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자기 연민,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지나치게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자기 연민은 자신의 몸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자연 앞에 서면 내 몸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잘 살아가기 위한 주님이 주신 선물이 되니까요. 자 이번 주말엔요, 거울 앞에 서서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연의 품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네, 자연 속에 있으면 주님의 품이랑 제일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요? 그죠? 네. 주의 품에 계시면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바라보는, 당당해지는,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첫 곡 쉼 나무에, 네. 네, 아주 목소리가 참 좋죠. 네, 일반 가요 가수도 락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CCM 가수로서 가장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무에 한번 모실까요? 언젠가. 네. 말을 잘 안 해요. 되게 이렇게 얌전하세요. 예. 서울과 강릉이 온도가 똑같다는 걸 아는 제키리님. 야, 진짜 별걸 다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좀 어제 쉬셨나요? 네, 오늘 일하시나요? 응원합니다. 안전운전해 주시고. 럭키님, 비가 개고 햇살 비친다고 해주셨고. 어딜까요? 야, 벼락수정관님이 형님은 인혁 형님이에요. 자연이다. 아, 최고인데요. 혹시 얼굴이 자유스럽게 생겼다 뭐 이런 뜻 아니겠죠? 네네. 스스로 또 이렇게 자존감을 낮춰서. 블루탁탁우리님이요, 반갑습니다라는 말이, 모두 반갑습니다라는 말이 좀 따뜻하게 느껴지고. 구윤희님도 반갑습니다 말 참 좋습니다. 온유님이 대청소하다 김치 팍팍 넣고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오, 라면에 또 김치를 팍 넣고 끓이시는군요. 네, 이게 취향마다 다르죠. 저는 계란 넣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깔끔한 거. 라면에 또 그냥 막 이것저것 넣고 또 뭐 섞어치기 같이 먹는 분들, 그것도 되게 맛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석중요? 오늘 진짜 99% 좋아진 것 같아요. 1% 남았어요. 여러분의 기도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하다샤 님이, 여긴 폭염이지만 하늘은 파랗게, 하늘은 파랗게 제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물김치 담아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려고. 아, 진짜 효녀. 진짜요? 하심청이에요. 하심경. 네. 네, 정말. 네. 하미청?

급히 장보고 와서 사평로 옆자리에 앉습니다. 부모님 살피랴, 남편 살피랴, 시골집 살피랴. 아, 세 곳을 정신없이 보내느라 간만에 왔습니다. 물김치 다듬으며 은혜로운 사평도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그래도 이런 시간이 참 감사하다는 말이 참 성실하세요. 이게 이렇게 글의 내용을 보면 아 이분이 진짜 성실하시구나. 아 이분은 조금 예, 나갔구나. 제가 덜 성실하거든요.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네, 다 맞진 않겠지만 네, 많이 맞는 편이에요 이제. 네. 진짜 성실하신 분들 보면 달라요. 자, 신통방통님 광양도 덥다고 하셨는데 올 여름 제일 덥다고 오늘이요? 34도? 야, 30, 뭐 이제 계속 40도 가까이 가는 날도 꽤 많을 겁니다. 그냥 아 왜 이렇게 더워 이 말 뺍시다. 아 그냥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야 이제. 아 이게 보통 날씨네 이러고 그리고 덤비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임바울의 사명, 남궁성옥의 내 삶의 이유라. 네, 더워도 우리의 삶의 이유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와 들어와 밥 먹다고 들어오고 밥 먹다가도 들어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아유, 하늘에 계시겠죠. 천국에 김중건 목사님의 목소리가. 예, 그 안에 그냥 뭔가 간절한 고백, 진심의 고백이 담겨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리빈님이 목사님 제 학교 후배입니다 하셨어요. 경동이셨나요? 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건 압니다. 50이 넘으셨죠? 네, 경동이었나요? 아, 리빈님. 네. 어제 단장님 오시면 물에 대접도 해드린다고 했더니 이건 목사님께서 형 사모님도 같이 오시라고 했어야지. 에휴, 야단과 권면을 같이 받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이 그 고향 후배, 학교 후배시군요. 형, 목사님도 형이 있고 선배가 있고 해야죠. 옛날에 어머님들이요, 목사님들이 워낙 귀하고 완전히 정말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음에도 다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집에서도 목사님 목사님 하셨는데, 그건 저는 그 마음은 알지만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집에서는 아들이죠. 아들의 입장에서 집에서는 남편에게도 목사님, 집에서도 사모님 목사님 하던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거는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으로 살아야죠. 그래야 삶을 올바로 판단하거든요. 어디 가도 목사가 다 목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이었고 아들의 입장이었고 아버지 입장에서 없으니까 이게 혼란이 오고 문제가 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상황이 바뀌면서 굉장히 문제가 커졌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구여야 되고요. 교회를 떠나선 형이고 동생이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임바울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보혜사님 저도 궁금해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참 목소리에 뭔가 삶이, 예, 참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해져요. 저도요. 네. 태연 씨는 두툼 새우 먹었는데 라면 먹고 싶다고. 그만 드세요. 그만. 네. 미용님이 비 온 뒤에 햇살인지 더 따갑게 느껴집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루사님 밥 먹으려다 딱 걸렸네. 그죠? 식중 출책. 그래도 너무 감사해. 이 걸린 마음을 그대로 바로 행함으로, 이게 뭐 행함의 작은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마구 들어와 주세요. 예, 인사하고 우리 합시다. 예, 100명은 기본, 네, 시작하자마자 100,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청취자가 5만 명이 되어서요, 오프닝 딱 던지면 출첵이 그냥 100명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방송이 조금 사평로 막 뜨거워졌을 때 초창기 한 진짜 4, 50명이 확 들어왔었어요. 요즘은 30명. 어떨 땐 20명. 아쉽죠. 이게 막 이 버그가 걸렸어요. 처음에 글 남기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저 이게 막 줄이 서 있고 글이 안 올라와. 이런 거 너무 좋았는데 좀 아쉬워요. 욕심이에요. 그냥 제 욕심. 백합님은 운동하러 갑니다. 블루투스로 함께해요 하셨는데,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운동. 예, 비가 오락가락하지만 해가 떴다고. 너무 더우면 조심하십시오. 예, 연천에 교회 일정을 잡고 한번 가서 백합님도 보러 가겠습니다. 연천 진짜 한번 집회를 만들어 볼까 고민하고 있던 중입니다. 아이들이랑 밥 먹다 들어와요. 아이들이 방학이군요. 감사 에너지님, 제 신앙에 영향을 주신 세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어이구, 제가 뭐 그럴 사람이.

되나요? 그냥 도움을 도움이 조금 된 사람? 이 정도면 그것도 너무 감지 덕지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니 아 갑자기 예, CCM 가수이자 먹방 연기의 달인. 아 이거는 뭐 달인일까요? 근데 어떻든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힘이 됩니다. 얘들아 엄마한테 예, 예, 대들지 말아라. 네, 효도해라. 이게 꼰대 멘트 같지만 성경에 써 있어요. 효도하면 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오래 장수한다고. 그러면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축복받으려면 효도해야죠. 네,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샵 7997 모바일 문자 그리고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문 열어놨습니다. 네, 여러분 좀 달려와 주셔서 네, 글 남겨주세요. 반가운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사랑 나눔님, 우리 손 선생님. 아주 짧은 방학이지만 방학했어요. 아침에 열심히 한강 5km 달리고. 야, 이 더운데 거실에 앉아 듣고 있네요. 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달리기 좋죠. 예, 이게 무리만 하지 않으면 뛰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성진 성령여 임하소서. 나무 먼저 그의 나라와. 여러분은 어서 들어와 들어와.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기도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니 먼저 해야 될 것은 꼭 놓치지 말고 하라는 뜻이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여름 겨울님이요, 설거지하다 고무 장갑 빼고 들어오셨어. 아우 진짜 사랑해요. I love you. 다시 끼고 일하시는 거죠. 네. 저는 설거지 안 할 때 고무장갑을 안 껴요. 이렇게 뭔가 뭘 설거지 하는 느낌이 안 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장갑을 전혀 안 끼고 합니다. 주부 수준이 가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햇살님, 여기에도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아멘. 클랑님은 찬송 들으면 명상센터 간다는데, 명상하는 그 시간에 주님과 깊은 교제하시면 되겠죠. 네, 잘 다녀오세요. 주안에서 평화님이 늘 하루도 빠짐없이 사무실에서 듣고 있는데 출첵은 하지 않게 돼요. 늘 찬양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 감사. 단장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늘 힘이 돼요. 예. 여러분도 저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이제 힘이 됩니다. 예. 완전. 옥선님 오셨어요. 오랜만에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라고 막 웃으셨어요.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하셨는데, 여러분도 모두, 네, 진짜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 오랜만에 여행지기님이 오셨네요. 화요일부터 휴가였는데 휴가 마지막 날. 야, 아쉽겠다. 잘 지내셨죠? 예, 너무 반갑습니다. 문장을, 글을 보면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저도요, 목사님이 아내를 사모님이라 부르는 거 거시기 합니다. 멋진 여자님. 그죠? 제가 오늘 아내랑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들이 저에게 인사를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제 처예요. 제 아내, 전 아내라고 주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인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네, 아내이죠. 네, 처이고.

부인한테 사모님 그러는 건. 아니, 나쁜 뜻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목사님이 사모님 부를 때는 여보, 교회에서도 사모님이라고 꼭 해야 되나요? 그냥 교인들이 듣는 데서도 여보, 네, 그렇게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모님이라고 해야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올려주세요. 저는 교인들이 볼 때 목사님에겐 아내가 있는 거고 아내에게 여보? 라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사모님에게도 올바른 교회에서의 위치나 태도를 훨씬 더 이렇게 갖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명간이 아직도 자녀의 딸님 집에 있군요. 손주들 아유 뭐 더 이상 바랄 게 있어요. 행복한 철수 엄마 오늘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덕규의 쉼. 아까 첫 곡도 나무의 내 쉼이었는데요. 나무의 힘도 하덕규님이 써주신 걸로 알고 있고 하덕규의 쉼,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열심. 예. 야,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8396번님. 오랜만에 뵙네요. 예, 정말 바쁘셨군요. 개인적 의견은 사모님 우측도 목사님 권사님처럼 교회에서는 성도들 교육상 사모님도 좋다고. 아, 교회에서 성도님들은 당연히 사모님이라고 해야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을 부를 때 나쁘다 좋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나쁘다 좋다 개념보다 그렇게 아내에게는 그냥 아내로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다. 예.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뭐 다 설명할 순 없고요. 제가 느꼈던 40년 사역에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40년 이제 마치셨어요, 사역을. 아이고.

너무너무너무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정말. 짱구님 오셨어요. 저도 채팅과 출첵 게을러서도 늘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마음의 울림과 생각거리를 던져주시는 다냥이께. 예, 우리 쉽게 말하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때로는 당연 그 맞는 말인데 틀린 말들이 교회 안엔 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본질을 무너뜨리고 깊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고 고민하는 사역자로 살다가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보이는 라디오 같은 것도 이제 보여드려야 되겠죠. 맞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든 일상을 떠나서 잠시 막내딸이랑 순천 여수 구리 하동을 다녀오셨대요. 문개구로님. 와, 잘하셨습니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여행지기님도 성도 간의 직분을 불러요. 형, 동생, 언니, 누나가 아닌. 직분 부르는 거 좋죠. 네. 근데 진짜 친한 친구 사이에 교회 안에서 막 형 막 이러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는 뭐 직분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따로 교회 바깥으로 나와서 장소를 옮겨서 친한 사이엔 또 뭐 형, 아우 뭐 이래도 상관은 없겠죠. 네. 아무튼 우리 이렇게 고민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외이용 달리기 나영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들어와 들어와 어서 들어오시면 저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벌써 1부가 끝나가네요. 최정숙 사모님, 아유 이 더운데 일 좀 조심조심 하시면서 하십시오. 나는 예배자입니다. 2부에서 꼭 보내드릴게요. 마커스입니다. 그 사랑. 그리고 2부에서 만날게요. 끝나기 전에, 1부 끝나기 전에 마구마구 인사해 주세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우리 식구들 중에는 병으로, 몸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뇌출혈로, 뇌경색으로, 위장병으로, 각종 암으로, 근육통으로, 관절염으로, 몸살로, 척추의 병으로, 또 뇌병변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우울증으로, 하나님 당뇨병으로, 세상에선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난치병이라고 하는 병들로 참 오랜 시간 고생을 하고 마음이 쓰이고 자주 좌절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병이 왜 있는지는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지만 오래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이 병이 있는 이유도 주님 안에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이 이 병에서 자유케 될 때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마음 먹고 있으니 주님, 주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하신 것처럼,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것처럼 치료해 주시옵소서. 병을 갖고 있는 동안에 필요한 재정도, 꼭 만나야 될 의사도 병원도 만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손을 직접 얹으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 자유함이,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음을 입은 형제와 자매들과 우리 식구들을 통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꼭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에 눈물도 닦아주시고 주님, 그들이 일어나도록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조혜리의 목소리로 오늘 터치 들어봤습니다. 아멘 치료해 주세요. 병에서 자유를 찾고 건강한 몸으로 교회 나가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합니다 하시면 아도니스님 이 간절한 고백이 주님 들으시길 기도합니다. 6987번님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시면서 그러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진짜 살 수 없죠. 예, 그 뭐 결론이 그러네요. 오늘 임재 듣고 싶다는 분들이 두 분이 계셔서 임재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아 님도 그렇고.

또 남설아 금강초롱님도 마음이 이렇게 통하셨나 봐요. 프리지아님이 재래시간에 가서 콩나물 사다가 재래시장이군요.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다가 삶아서 사과, 오이, 콩나물 넣어 비빔국수. 오, 와, 맛있겠다. 와, 이런 날 딱인데요.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 또 솜씨도 좋아야 되는데 솜씨도 좋으신 것 같아. 딱 보니까. 참 좋다. 광주는 마미님이 33도라고. 전국이 아마 지금 그럴 겁니다. 여기도 해가 뜨네요. 목동도. 조아랑님 어르신과 식사 잘 하셨나요? 뉴뉴 엄마님 첫 출첵하셨어요. 요가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 쉘링 남녀 이 부부 목사님이죠. 네, 그 올포원의 패널로 나와서 또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힐링 남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님이 병원으로 가는 길이 사평로 함께여서 위로와 평안의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방사선 치료 20회 마지막 치료받으러 갑니다. 아, 주님 정말 잘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예. 이제는 아프지 않았으면, 진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주님을 그냥 감동시켜서, 예, 여러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근무 중에도 1273번님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쩌우기님 터치 잘 들으셨죠? 예, 예, 많은 분들이 달려오셨습니다. 사연 하나 더 볼까요? 멋진 여자님이 메뚜기 머리 벗어지는 날이라. 이게 중복을 또 그렇게 얘기하나 보죠. 네, 메뚜기가 머리 벗어지는 건 지금 메뚜기가 이렇게 벗겨지면 어떻게 생겼을까? 진짜 웃길 것 같은데요. 친정 아버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었대요. 어르신들은 그런 거 잘 아시죠. 네. 엄청 뜨거운 날 머리 조심하려고 양산 쓰고. 아, 진짜 햇볕이 뜨거운 날 중복을 얘기하나 보네요. 네. 충무로에 계신 오솔향님, 아유, 조심하십시오. 네, 더운데, 건강. 자, 장광우, 예, PK, 장광우 목사죠. 네, PK 리더 이렇게 하고, 항상 기뻐하라. 트로트 가수로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영이, 우리 주의 성령이 갑니다.

네, 주를 찬양합니다. 지영. 네. 3301번님이 지난 이틀 아마 이렇게 지방에 선교 다녀오셨나 봐요. 예, 농어촌 선교인가요? 진짜 메뚜기 사진 찍으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머리 벗겨졌나 살펴봤더니 아직 안 벗겨진 것 같은데. 마음의 합한자님, 각 개인 관계에 따른 호칭 좋죠. 교회에서의 위치에 따라 듣는 호칭을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호칭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나쁘다 틀리다 보다 이걸 신앙 안에서 어떤 게 더 신앙생활할 때 본질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든 그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의 습관을 키우고 루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에서 무너지거든요. 큰 데서부터 무너지지 않아요. 작은 것에서 무너지니까 이걸 작은 것부터 받을까 말까? 이 호칭을 쓸까 말까? 이런 질문은 평생 계속돼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이게 질문이 계속된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이렇게 정리가 되죠, 삶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될까 말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하나님의 법칙, 그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를 빨리 깨닫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 생각합니다. 부산 찜통이라고 자유영호님. 아, 그러군요. 쩌우기님이요. 아이고, 두구자. 아, 하셨대요. 후원을 CBS.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주의포회를 들으며 은혜 받는 거, 은혜 받는 대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후원을 정말 이거는 잘못 생각하시면 대가로, 무슨 은혜 받은 대가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CBS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방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송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야 되고 CBS의 사역들이 한국교회와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계속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 이어지는데 누군가는 함께 손을 잡아줘야 된다는 개념에서 하는 거죠. 아, 내가 방송 듣고 은혜 받으니까 보낸다. 이 차원은 나쁜 건 아닌데 되게 그렇게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차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이거는 동역해야 되는 일이구나. 내가 그냥 혼자 은혜 받기 때문에 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후원을 요청하거나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역이 함께 가야 될 일이고 내가 동역을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런 깨달음에서 같이 하자는 거죠. CBS 사역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전화하시면 될 거예요.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해 주시면 10,000원, 20,000원 한 달에 여러분 커피 한 잔, 일주일에 반 잔이네요. 10,000원이. 일주일에 한 잔이면 20,000원 되겠네요. 그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찾으시면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삼일절님의 아들이 권일이 군이 은퇴래. 군대 은퇴 전역했대요. 와,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방사선도 끝나고 또 요양 선생님께 고맙다고 죽 올리셨는데 아유 참 애쓰셨습니다.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파이디온 선교회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까 신청하실 준비했고요. 이어서 철수 엄마. 아, 이 곡은 이길승 씨가 그 인간극장 예전에 보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저도 제 가족 앨범에 불렀는데 이 상상해 보면

김영미의 목소리로 오늘 임재 들어봤습니다. 아멘입니다. 0491번님은 장애인은 아니었지만 그를 깨우치지 못하고 가신 엄마 속상했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신. 이찬야 그 이길승의 철수 엄마 듣고 많은 분들이 마음이 뭉클하셨나 봐요. 이건 진짜 있었던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 내용 그대로를 만든 곡이죠. 네. 또 우리 애청자 중엔 그렇게 장애를 갖고 있던 어머님이 계셔서 가끔 이 노래를 신청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셨던 네. 그 비를 원하시면 비 준비하신 일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여태 비가 왔는데 제가 저는 좋지만 네, 주의 은혜 곡 팀장님 네, 비 이제 그만 와야 돼요. 네, 잠시 멈춰 주십시오. 세차 했는데 일주일 정도 광양에 비 오지 않도록 해도 부탁합니다. 저는 세차하면 비가 와요. 네, 날씨를 안 보고 세차하기 때문입니다. 또 닦으면 되죠 뭐. 자,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방송 CBS Joy for You. 24시간 찬양만 나갑니다. 이 곡 어때? 어제는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지. 오랜만에 유년 시절에 나를 발견했지. 저 물 무렵 빈 운동장의 커다란 나무 아래서 운동화에 채이는 비를 보며 그 애와 웃곤 했지. 내가 떠나려는 것인지 주위가 변해버린 것인지 휑한 나의 두 눈은 기억 속에 너를 찾네. 손때 묻은 가방과 어색한 표정의 사진들은 무뎌진 나의 가슴에 품은 기억을 깨우네. 정든 학교를 떠나고 까만 교복을 입던 날 혼돈스러운 나를 보내며 조금 커가는 걸 느꼈지. 그냥 우리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 예, 정말 사진 하나 찍는 게 1년에 한 번 뭐 찍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던 시절 졸업사진 찍을 때 표정이 얼마나 어색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절에 네, 우리의 모습들이죠. 지금은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그 당시에는 정말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없을 만큼의 다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만나면 교회를 안 다니고 아예 등지고 사는 친구들도 저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랬던 친구들, 교회도 같이 다녔고 학교도 같이 다녔던 친구들, 다시 유년 시절의 믿음의 기억을 떠올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싶어 오늘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유년 시절의 기행 이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곡 참 좋아하시죠? 따라 부르셔도 좋고 기도하며 떠난 친구들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아, 참 좋네요. 부부 듀엣이죠. 힐링 남녀 듣고 왔습니다. 부니엘 님이 듣기만 하는 만 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단장님의 권면으로 회원 가입하고 출석합니다. 완전 잘하셨습니다. 직업이 운전이라 자주는 출석 못하지만 새벽 4시부터 2시까지 열심히 듣습니다. 기쁨을 주는 방송 되길 소망합니다. 네, 더 기쁘게 더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운전하세요. 영주땡님은 교회 가서 신발 잊어버리고 그런 일도 생각나네요. 맞아요. 그때는 뭐 정말 새 신발 하나 신기가 쉽지 않았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니까 막 신발 바뀌기도 하고 막 교회 앞에 막 신발이 쫙 깔려있고 저도 기억납니다. 구역 예배드리고 김민민아님 오셨고 중부지방에 비 그쳐주시고 바짝 마른 광주 전남에 비를 비가 그렇게 안 왔어요? 아래요? 아 비가 와야 되는데 광주 전남에 비를 내려주세요. 없어서 장마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요즘 국지성 비가 많이 오니까 전남 네 광주 전남에 비를 한번 쫙 내려주세요 주님. 하나님이 창문님 달려오셨는데 아유 고기 다 선정이 돼서 오늘은 다음 주에 꼭 보내드릴게요. 내일하고 모레는 녹음이라. 네. 찬양사랑자님 반갑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참 빠르죠. 자 원데이 워십 하루의 은혜. 주님의 은혜면 하루가 넉넉하고 1년이 넉넉하고 평생이 충분합니다. 아시죠?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이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나는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은 시적 방종에 불과하다고 늘 생각해왔다. 그런데 그날 오후 그녀도 고양이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은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늙고 외로운 나 자신이 사랑 때문에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의 것도 사실임을 깨달았다. 즉, 내 고통의 달콤함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나는 자코모 레오파르디의 시들을 번역하려고 15년 이상을 허비했지만 그날 오후에야 비로소 그중 한 대목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오, 가련한 나, 이것이 사랑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Jericho.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온 지 벌써 6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기만 했다. 7일이 되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모든 지파들은 성 주위에 둘러 섰는데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명하니 모든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부름받아 살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모든 순간이 잔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연 많은 마음들 눈물로 만나셨고 자식 잃은 장례 행렬마저도 살아남의 잔치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제 삶의 구석구석을 또다시 잔치로 만들어내야 할 책임을 받아왔습니다. 비록 오해와 이기심, 갈등과 빼앗김, 서러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 하늘의 바람이 가득한 이 잔치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 여정을 걷다 혹 실패와 쓰러짐, 약함과 가난함을 경험하면서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약함을 들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때마다 우리 삶의 동행자요 친구가 되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의 시간은 이미 잔치의 한복판인 겁니다. 네, 우리 삶은 이미 잔치입니다. 살려내는 잔치요, 먹여내는 잔치요, 함께 웃는 잔치요, 기어코 고통받고 서러운 친구들의 신음소리가 해방의 함성이 되고야만은 그런 잔치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펼쳐갈 이 잔치를 통해 약한 자들과 낮은 자들이 그만 울어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흘려온 그 눈물방울들이 언젠가 오선지 음표가 되어서 갈릴리의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아주신 대로 안아주고 먹여주신 대로 먹여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를 통해 새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되길 구하며 이제 이 노래로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무명쳐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만남, 청년이 되어 다시 만났을 때의 설렘,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세 번째 만남까지. 인연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오히려 더 오래 남는 것이 인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후, 이번 주간에 만난 소중한 인연을 떠올리며 찬양 나누시죠. 오늘 첫 곡입니다. 미국 작곡가 댄 포레스트가 라틴 성가 우비 카리타스, 사랑과 자비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다를 합창곡으로 편곡한 Where Charity and Love Prevail, 백헨호스트 싱어즈의 찬양으로 듣고요. 나의 사랑 어여쁜이여, 이무하와 송정미의 듀엣으로 함께 듣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소프라노 이혜원의 목소리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댄 포레스트 곡 Where Charity and Love Prevail 베케노스트 싱어즈의 찬양으로 나의 사랑 어여뿐이여 이무하 송정미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0: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어요. 스코틀랜드의 목회자 조지 매터슨의 찬송시를 바탕으로 미국의 현대 합창 작곡가 일레인 하덴버그가 작곡한 합창곡 오 러브, 오 사랑이여 뉴 보이시스 합창단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가사 소개해드리죠. 오 사랑이여, 나를 놓지 않는 사랑이여, 지친 내 영혼 그대 안에 쉽니다. 내 생명을 당신께 드리나니 그 깊은 사랑의 바닷속에서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해지기를.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스웨덴 찬송 오스토레 굿,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노르웨이 가수 카리 이벨란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손경민 곡 동행을 갈보리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일레인 하덴버그 작곡 All Love, 뉴 보이시스 합창단의 연주였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스웨덴 찬송 O Store Good, 카리 이벨란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손경민 곡 동행을 갈보리 싱어즈의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우리의 모든 소유와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선언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산업과 분깃으로 고백하는 시편 16편 5절에서 11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시편 16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마커스 워십의 찬양이었고요. 시편 16편을 나무엔과 이민섭의 찬양으로 그의 생각을 조수아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려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케니 로저스의 곡으로 신혜숙님의 신청곡 준비했고요. 김형미, 비온 뒤 개인 하늘 들려드려요.

최선득 선생의 수필 2년은 이런 문장으로 끝납니다.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만난 아사코는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씁쓸하게 말합니다.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을 텐데. 읽으면서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그것이 인간의 인연이죠. 만나도 아쉽고 못 만나도 그립고 만났다가 헤어지면 씁쓸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인연이 하나 있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는 인연. 먼저 찾아오셔서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 피천득 선생이 아사코를 그리워했듯 하나님도 우리를 그리워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삶을 지나간 소중한 인연과 함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인연이신 하나님과의 인연을 묵상해보는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4: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소망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진짜 이분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말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미스터리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 병자가 어떻게 나왔었죠?
1: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또 이분이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 나왔죠. 네.
2: 그러니까요. 누구 하나 연못에 들어가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했던 건 생각이 나는데 아니 그럼 어떻게 나온 거예요?
3: 이 베데스다 그 뜻이 은혜라고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처럼 오직 은혜라 가능했던 게 아닐까.
4: 아니 잠깐만요. 그럴수록 네. 더더욱 은혜의 연못에 퐁당 넣으셔서 만천의 그 증거를 보이셨어야지. 예수님은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유명한 말씀만 하시고 떠나신 건지 목사님 너무 미스테리합니다.
0: 네. 어떤 점을 좀 파헤쳐 볼까요?
5: 베데스다가 은혜라 그랬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은혜다 그거지 뭐.
4: 그렇죠.
5: 이거 은혜 아니야. 네가 은혜인 줄 알았지만 내가 은혜다 그거니까. 아~ 네.
6: 뭐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렇게 프로세스 좀 삐딱하신 것 같아요. 물에 들어가서 낫는 게 훨씬 더 그 사람들의 법칙에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전 역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은혜이고 거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좌절과 상실감 늘 앉아있었던 그 자리가 주님의 임재의 자리 그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7: 이걸 알려고 우리가 올폰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또 다른 매력을

0: 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1: 여기까지만 듣고도 굉장히 궁금증이 좀 풀리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의 유명한 표적 가운데 하나가 일어난 그 베데스다 연못 현장으로 가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호 목사님부터 설교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2: 네.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비유는 이야기는 제가 참 좋아하고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놀란 건 사람들 참 못됐다. 야, 어떻게 38년을 있는데 그걸 한 번을 안 넣어주냐. 세 번 중에 한 번도 아니고. 그런데 아, 사람들이 참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정말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스테리란 말을 썼는데 저건 뭐가 미스테리인가 하면 저한테는 어떻게 38년 동안을 거기 그네 있었냐. 포기 안 하고.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가든가 뭐 그랬을 텐데 38년을 있었다는 것이 참 끈질기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기할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면을 이렇게 보시는가 하면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도 하나님 그런 걸 좋아하신다고요. 그냥 주시지 않고 그냥 주세요 주세요 매달리고 두드리고 내놓으세요 이러면 이걸 좋아하시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했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를 앞두고 두려우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기게요? 사람이 이기지. 내가 우리 손녀 딸 아기 때 하고 씨름하면 내가 이기게 손녀가 이기게.
3: 당연하지. 넘어지시죠.
2: 그는 사람과 하나님이 씨름하면 그건 백전백승 사람이에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기쁘시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질 씨름이셨고 하나님은 지는 걸 기뻐하셨고 야곱이 매달리는 걸 좋아하셨는데 하나님이 좀 괴짜시더라고.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얘기처럼 뭔가 하면 그러면 그냥 놔주시면 되잖아. 네가 이겼다 하면 되는데 그 씨름을 밤새도록 했어요. 밤새도록 한 정도가 아니라 환도뼈를 꺾었어. 그럼 씨름을 못해요. 뼈가 꺾였는데 이렇게 씨름을 했는데 야곱은 안 넣는 거야. 안 넣는 거야. 아유, 환도뼈를 부러뜨려 보십시오. 목뼈를 부러뜨려 보십시오. 내가 넣나. 내가 지금 하나님 놓치면 죽게 생겼는데 그럴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마음에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제가 했을 때 이방 여자가 와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참 모진 말씀을 하셔요. 이해가 안 되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유대인들의 편견이거든요. 이방인들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다 내 자식인데 그 이방 여자라고 고개를 딱 찌른 거야. 유대인 전통을 따라서 나는 자네의 떡을 주어서 개에겐 안 줘. 난 그 예수님의 테스트라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너 그래도 안 놓을 포기 안 할 거야? 그런데 여자 대단해요.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기 위해서 믿음이 큰 건 뭔가 하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죠.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이 예수님이 물으신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물으셨거든요. 나라면 장난하세요. 장난하세요. 누구 놀리세요? 내가 지금 38년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도 낫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8년을 있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꼭 마음에 드는 대답을 그냥 해요. 낫기를 원하나이다. 난 지금 그 얘기하면서도 조금 소름 끼쳐요. 38년 된 사람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걸어가잖아요. 끈기가 있어야 예수님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포기할 일이 많고 낙심할 일이 많고 절망할 일이 많잖아요. 절망은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절망 포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0: 우리는 힘이 없고 세상은 강하지만 사람은 38년 있어도 건져주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이 베데스다의 그 미스테리를 통해서 한 가지만 나눠를 전하면 좋겠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1: 아멘.
0: 38년이 돼도 포기하지 말자. 또 환도뼈를 부러뜨리셔도 목뼈를 부러뜨리십시오 하고 매달리자. 하나님이 우리 심정을 떠보시려고 자네의 떡을 쳐야 개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셔도 붙잡고 매달려서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감동하시고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축복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베데스다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사실은 380년에서도 소용없어요. 난 거기 들어갔다고 났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건 그냥 신화지. 그 사람들의 생각이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았지, 베데스다에 들어가 봤자 낫지 않았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포기를 안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베데스다를 만난 거지. 진짜 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서 포기할 줄 모르는 근성, 그것이 믿음으로 발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이신 진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음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2: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뭐 굉장한 대단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고 싶지 않은 곳. 저곳만큼은 떨어지고 싶지 않은 곳. 사실 삶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다 잃어버린 채 한 곳만 응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그 물,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천사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느낌이 그 쾌쾌한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치 표정이 그 마약 중독된 사람들처럼 멍하니 하나만, 그리고 마음속에는 깊은 분노와 그 마음속에 적개심만 가득 차 있는 곳. 어쩌면 이 한 폭의 그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다 실패자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첫사랑에 성공하셨 분이 있겠습니까? 계획대로 학교 가셨습니까? 원래 그 학교 갈 마음 없으셨잖아요. 다 실패한 거거든요. 인생은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닌 척하지만 인생의 베데스다라는 곳에 우리의 삶이 오롯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1절에 보면 명절이었다 그랬고, 사람들은 되게 많이 붐볐을 거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냄새나고 어쩌면 사람들이 꺼렸던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룰이 있는 거거든요. 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신화라고 하는 건요, 몇 가지 팩트가 만들어져서 총합으로 만들어지는 게 신화라고 생각을 해요. 온천 지역이었으니까, 여러분 온천 가보셨습니까 혹시? 온천 가만히 앉아 목욕도 좀 하십시오 혹시? 보면 이렇게 뭐 써놨거든요. 이렇게 보면 온천의 효능, 그거 다 읽어보면 만병통치입니다. 소화도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장도 좋아지고 왠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자, 아마 효과를 봤겠죠. 그러면서 누군가 말하죠. 야, 너 피부 좋아졌다? 야, 거기 물 좋더라. 야, 야, 거기 가가지고 나 좋아졌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저기 있다가 갑자기 이제 여기가 또 간헐천 지역이었거든요. 물이 끌어올랐다 그랬으니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과학적인 생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신화적으로 생각을 했으니, 야, 이게 뭘까? 여러분, 지금이야 어떤 사람이 제일 인기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돈 잘 벌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신화화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최고로 잘 나간 사람이었거든요.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갖다가, 야, 저건 천사가 내려온 거야. 대박, 진짜요? 난 보았어? 이러면 이제 통하는 거죠. 그제나 지금이나.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신화가 돼가지고 어떤 병에 걸렸던지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 근데 천재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야, 이거 되게 까다롭습니다. 열린 듯 닫혀 있는 질문. 열린 듯 닫혀 있는 세상. 야, 네 마음대로 살아봐. 어? 근데 죽도록 공부해야 된다. 세상은 늘 열려 있는 얘기하지만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꿈을 꿔라고 얘기해놓고 꿈을 꾸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야기 속에서 좌절하고 침울해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질문이

0: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낫는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열심히 살고 무언가를 향해 살아갔는데 왜 교회 오는지 이유를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거는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그럴 때 되게 많잖아요. 예수님의 그 질문은 네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딴 놈이 먼저 갔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저렇게 맹정한 것이 인생사 같아요. 서로를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못 일어날 사람은 도울 수 있어요. 경쟁자는 돕지 않아요. 참 세상은 무서워요. 두 번 다시 못 일어날 사람들은 긍휼도 베풀어요. 야 힘내라. 돈도 주고 사랑도 주고 줘요. 그런데 여러분 자칫하면 제가 나를 치고 올라갈 것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줘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베데스다였죠. 그러면서 그 상실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바 있었던 것 같아요. 알바. 혼자 힘드시죠? 도움의 손길 드립니다. 뭐 이렇게 010땡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힘들 겁니다. 자리 맡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베데스다 물가 여러분 경쟁 치열합니다. 여러분 뒤에 앉아있으면 못 갑니다. 아마 그 나름대로의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회를 지나오셨다는 거. 저기에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오늘 이 복잡하고 내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이 신화의 현장에서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사람은 이 잘못된 사고방식과 이 현실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 그대로 놓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운명과 현실이라는 신화를 깨우는 소리가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었거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모든 거 다 차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딱 한마디 내미는 겁니다. 믿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하게 하는 걸로 자꾸 착각하잖아요. 사실은 주님께서 상 다 차려놓고 숟가락만 올리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그냥 복받은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리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 나도 나 스스로가 짜증날 때가 있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이 그리고 한번 우리에게 던져준 그 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안 된다고 늘 아우성치고 그 룰에 빠져있던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반해서 반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기울일 때 기적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패배자로 상처로 살아갔던 우리 인생에 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요한복음은 참 매력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얕지만 코끼리가 익사할 수 있을 정도로 깊다. 사실 얕기 때문에 막 믿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읽어보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은 읽고 또 읽고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대단합니다. 사실 그게 요한복음의 매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베데스다의 그 병자를 고치신 얘기도 그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 거긴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왜 그럴까?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곱 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일곱 개 표적.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나는 뭐뭐다. 잘 아시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는 그런 것들이 일곱 개가 나와요. 일곱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요한은요. 사실 요한 계시록도 숫자랑 굉장히 연결이 많고 그런데 여기도 일곱 개 일곱 개. 7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합해가지고 온전한 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를 주고자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이 표적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서 베데스다는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베드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합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 못주에는 굉장히 병자들이 많이 왔죠.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와 있는데 여기에 38년 된 병자는 언제부터 아팠는지 왜 아팠는지는 몰라요. 근데 거기에 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한 육체적으로만 아팠던 것 같지가 않아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0: 생뚱맞은 질문을 하세요.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이었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 사람은 네,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참 흥미로운 거는요. 먼저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가. 자기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처참한 상황 얘기하죠. 누구도 나를 글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 이웃을 향한 불평을 하죠. 여기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뭔가 번호표 받아가지고 순서대로 가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불만을 해요. 자기가 누군가 데려다 주면 나을 것 같은 신랄 같은 낮 같은 희망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를 탓하는 상황에 포로가 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졌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나음을 얻으세요. 근데 미스터리는 그 다음에 있어요. 뭐냐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도 없어요. 감사도 안 해. 그 다음에 누가 고쳐졌는지도 몰라.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이 막 말할 때도 예수님을 방어하기 본 그 사람이 고쳐준 거예요. 그냥 난 아무 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이름을 가르쳐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름이 누군가를 전달하게 되는 참 미스터리가 여러 군데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겁니다. 요한은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핵심이 표적이란 단어에 있어요. 표적이란 단어를 요한복음의 20장의 끝부분에 가면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 복음서를 썼느냐? 왜냐하면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써진 거거든요. 다른 복음서가 있음에도 왜 이걸 썼을까? 근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 다음에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로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그 다음에 연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나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세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 이 표적에 근거해 가지고 저는 이 사건을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와 내용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병자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병듦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낫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더 나아가서 자포자기,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처지를 남에게 핑계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병든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3장에도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8장에 가보면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고쳐주시길 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묻고 계세요.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분이 낫기를 원하는 건 단순한 육체적인 나음 또는 온전함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런 말을 쓰죠. 통전적이다. 온전한 모든 면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모든 면에서의 온전함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세요.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알고 계신다면은 추상적인 개념에서 이제는 마음에 와서 느낄 수 있고 우리 삶에서 우리를 약점을 갖다가 아픔을 고치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그러한 베데스다의 병자 얘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낫기를 원하고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저희가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앉아 있잖아요. 여기가 꼭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막 저에게도 하시는 질문 같아서 굉장히 은혜가 됐고 감동이 됐습니다. 38년 된 병

0: 남자가 이렇게 부러워 보긴 처음이네요.
1: 그러니까요. 아니면 나 같았으면 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나는 꼭 나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으로 쭉 살 수 있었을까.
0: 진짜?
1: 저는 아마 한 3일 해보고 또 안 되면 거봐 아니잖아. 3주 해볼까?
0: 여기
1: 아 역시 아니야 막 이러면서 3년도 안 돼서 좌절 분노가 더 일어나서 없던 막 화병까지 났을 것 같은데 역시 네버기버. 네버기버 중요하네요. 네.
2: 근데 저도 듣다 보니까 방법을 좀 다른 데서 찾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맞아. 오늘날에도 잘 믿다가 안 되면 딴 곳으로 눈을 돌릴 때가 있잖아요. 맞아, 솔직히 그죠?
1: 네.
3: 근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셔서 다행이지
4: 그렇죠.
3: 만약에 예수님 먼저 안 오셨다면 이 39년째 됐을 때 다른 마음 먹었으면 또 어떡해요. 예수님이 그렇죠. 소망인 것 같습니다.
0: 네.
5: 그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를 어떤 식으로 인식했길래 그렇게 간절했을까.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은혜를 알고 사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과연 베데스다라고 하면은 어떤 곳이었는지 그것부터 좀 예, 짚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4: 은혜에도 짝퉁 있잖아. 가짜. 가짜가 있고 짝퉁이 있고 진짜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엔 베데스다는 나는 짝퉁도 아닌 것 같아. 가짜. 근데 사람들은 가짜에 정말 현혹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짜에는 38년 아니라 380년에서도 안 났을 거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기 첫 번째 들어간 사람도 안 났을 거야. 괜히 기분으로 좀 난 것 같다 뭐 그럴 수 있는 소문들이 퍼질 수는 있지만 간헐천인데 그거를 이제 천사가 와서 했다고 하는 것도 애들 말로 뻥이고 근데 그런 말에 사람들은 참 미혹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우리는 가짜 베데스다에 참 많이 써봐요. 돈이라는 베데스다도 있고 그죠? 권력이라는 베데스다도 있고 어떤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베데스다도 있고 거기는 38년 있었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해결이 됐지 그게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의 집 하는데 그건 가짜다. 가짜다 그런 생각이 가짜 베데스 은혜의 집. 근데 그분이 다행히 자기가 알아서 간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붙잡아 주는 바람에 진짜 은혜의 집을 만난 거죠. 근데 세상에는 이 가짜 베데스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거기를 또 믿어. 38년 동안도 믿어. 평생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지 않나 싶어서.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 안타까워서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는데 난 베데스다도 그런 거 아닐까. 낫지 못할 것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6: 베데스다는 사실은 진통제죠. 진통제.
4: 그렇죠.
6: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인데 우리 늘 진통제를 치료제처럼 생각하고 살거든요. 사실은 이 패턴은 똑같이 나타난 것 같아요. 청소년 사역을 30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 보면서 꼰대 같은 생각을 해요. 이게 똑같은 패턴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일어나야 되거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어떠함보다는 내가 어떻게 리액션을 하느냐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해요.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도 아니고 믿은 것도 아닌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나 예수다?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 안 해요. 근데 그 찾아오는 애가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의 리액션과 상관없이 작용되는 것. 이게 진짜 자비의 집 아닌가요? 야, 너 아직 예수, 야, 좀 더, 야, 11조 좀 하고 은혜 받자. 너 전도 몇 명 했냐? 너 아직 멀었다? 이건 베데스다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세상의 번호표도 백그라운드도 그 어떤 신화적 요소도 아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오늘도 사실은 예배 가운데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는 역설적 장소가 진짜 베데스다죠.
7: 저는 한번 두 분이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방향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뭐냐면 베데스다의 못 자체가 사실은 요한복음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에 근거됐느냐. 라고 하는 걸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나중에 베데스다 못이 발견이 돼요.

0: 이 다섯 개가 있다는 것도 참 특이한 구조인데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이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혜의 집이에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요한이 두 개의 레벨의 베데스다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베데스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도 전 세계에 유명한 온천에 가면 피부병이 났고 낫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 곳은 사람을 치유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은 단순히 육체적인 나음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저는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나음을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지만 여기서 만난 예수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냐가 단순한 육체가 아니었어요. 마음, 영혼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래서 통전적인 나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베데스다가 그려놓았지만 실제로 이야기 속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베데스다가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한번 연결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1: 예수님에 대한 소식조차 듣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에게 찾아가셔서 부지 은혜를 베푸셨다는 점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사람이 베데스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믿음과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참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해되지 않는 점들을 좀 파헤쳐보죠.
2: 그렇죠. 이 은혜의 집인데 은혜의 집이 아니라 의문의 집 같은 곳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3: 요한복음이 말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질문 타임.
2: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많은 이들 중에서도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병자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건 건지 그리고 38년이나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아 이거 좀 너무한 단어 아니었을까? 아니, 들어서 연못에 넣어주신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저 처음부터 궁금했습니다. 강은도 목사님.
4: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그림이, 이 말씀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찾아오신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미 주신 하나. 그런 걸, 예전에 제가 듣기로 어떤 분이 국제여행을 처음 하신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하시고, 이렇게 음료수 나눠주는데 아 저건 얼마나 비쌀까 그러니까 안 드셨다는 기내식도 안 먹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스튜디오스가 이게 조용히 얘기하더래 공짜예요 그때부터 엄청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진짜지 뭐 그분이 재밌게 하려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주님이 오셨다는 건 모든 것을 내포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이고 통전적인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게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관계적이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주시고 주님께서는 야 봐라 내가 이렇게 일으켰잖아 가 아니라 우리 안에 두신 그 믿음에 대한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난 이분이 너무 인격적이신 그걸 우리를 통해서 너의 믿음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사실 우리 별로 한 거 없거든요 제가 봐도 제가 뭘 자랑할 만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근데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난 그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 38년의 그 깊은 굴레를 집어던지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5: 아멘.
6: 저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와 그 명령과 질문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그 낫는다는 제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선착순으로 1등만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연못이 과연 자비의 연못이었나 하면서 그리고 우리 요즘 시대도 만약 교회 공동체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다면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7: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더라라고 하는 게 요즘 우리 세상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1: 네. 그렇죠.
7: 뭐 명문대를 가면 네. 뭐 대기업에 취직하면 네. 1등을 하면

0: 1등급.
1: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2: 네.
1: 베데스다가 우리의 인간의 통념 같아요. 통념인데,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베데스다 환상, 미스터리보다 베데스다 환상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1등 하는 놈만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난 아까 자꾸 얘기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마지만, 먼저 들어가도 안 났어, 난.
3: 아멘.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맞아요. 난 것처럼 무슨 플래시보 효과라나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아니, 간헐천에 들어갔다고 낫는 게 어딨어. 첫 번째 들어간다고 낫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니까 1등 하면, 좋은 대학 가면 다날 거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건 신앙이라고. 근데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야. 1등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아, 1등 한걸 주를 위해서 잘 쓰면, 뭐, 바울의 로마 시민권처럼 좋을 수 있는 거지만, 그게 병 낫고 내 삶을 치유하는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산 것은 38년 동안 거기 있어서 기다려서 산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산 거야.
0: 아멘.
1: 그래서 난 베데스다, 베데스다 하면, 아, 베데스다는 예수님의 베데스다구나. 예수님의 베데스다구나. 이제 그거 배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2: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제. 네. 정말 그 세상에, 베데스다에만 눈 돌리지 말고 예수님께 눈 맞추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박성민 목사님. 그 베데스다 포함해서 7가지 표적이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적과 표적은 또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 표적을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저희 더 재밌게 요한복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표적이란 단어가, 아, 뭐 헬라어는 뭐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에 비교할 수 있겠죠. 화살표 나오고 일로 가면은 뭐 어디 나와 있는 표지판을 보면서 표지판의 의미를 두지 않죠. 우리는 그 표지판을 보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보죠. 바로 모든 그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그 자체에 우리가 눈길을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봐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도 표적이 7개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라고 하는 것도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 표적을 얘기한 이유가 요한복음의 부분 20장 2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러니까 그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근데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7개 말한 것 속에서 답을 찾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표적을 볼 때마다 그 우리는 기적을 사모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모든 걸 보는데 요한은 오히려 그거는 표적이야. 이게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보면서 한 더 깊이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아 그분은 참 선한 목자야 그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참 포도나무야 그러면 아 저분은 참 포도나무야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나는 그 선한 목자야. 나는 그 참포도나무야. 다 구약으로 가 있어요. 구약의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내가 내 목자를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네 다윗을 목자로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선한 목자가 나야. 그 다음에 참포도나무도 앞에 정관사가 그 참포도나무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원래 심으시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얕아요. 누구나 읽으면은 표면적인 의미는 닫아들어요. 그렇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더해지는데 그때 도움을 받는 책이 추석책 같은 걸 살짝 보시면서 아 요게 요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 연결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은혜를 더 많이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굉장히 오늘 쉽고도 깊은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을 내고 또 일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그 상상 이상

0: 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 희망이 있고 또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걸 텐데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처럼 내 문제도 좀 말끔하게 해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1: 그러니까요. 진짜 때라도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0: 맞아요.
2: 세상이 말하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베데스다 연못의 기회를 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들 말씀해 주세요.
3: 질문은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생각에 전환을 이룬다고 생각해. 앵글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교회에서 집에 가는 길 거의 정해져 있을걸요. 옷장 열어보시면요 비슷한 옷만 있어요. 그 참 신기해요. 그리고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입으러 오셨다 이거. 그것도 이제 예수님 영접 안 하고 새로운 옷을 영접하거든요. 근데 늘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애들 보고 늘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공부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원암 자녀의 아들 중에 넷째로 태어나가지고 기회자차로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너무 그리움이 많으니까 애들 보고 아버지 그만 좀 하시라고 그냥 유전자가 그런 놈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꾸 유전자 개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그 질문을 통해서 탁 깨트리실 때가 있거든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늘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그 자리에서 그 질문 주님의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그 고정관념과 시선이 떠나가야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 속에서 나 먼저 좀 집어넣어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롤플레이 안에서 자꾸 와가지고 좀 도와 어시스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거 그런 것 같아 보면 늘 어색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 익숙한 것을 결별할 수 있는 거. 그 사실 여러분 익숙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지만 되게 위험하거든요. 제가 운동을 생각보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3개월, 6개월 지나면 루틴을 바꿔요. 이 근육이 아니, 나쁜 놈이에요. 한 3개월 지나면 익숙해져요.
0: 익숙해져.
3: 딱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또 오늘 또 시작이구나. 잘하지 않아. 그러면 어색하게 하잖아요. 당장 몸살나요. 똑같은 운동량을 했는데도 몸살이 순서만 바꿔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난 옛날에는 참 기도하면 응답 받았는데 이미 내 고정관념 속에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 자리를 한번 떠나보는 거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의 가장 큰 메시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박 목사님이 아까 표적 얘기하실 때 이제 길 가리키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나 그 참 좋은 저기 설명이었다 생각하는데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 핵심이 거기만 가면 은혜를 받는 집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베데스다 은혜 집인가 하면 거의 연못 거기라고 가르쳤고 모든 사람은 다 그걸 믿고 다 거기로 갔어요. 근데 거기는 아니었거든. 그게 잘못된 사인이었단 말이지. 근데 그게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나 박 목사님 생각을 통해서 배운다면 요한복음이 베데스다는 여기야. 세상 사람들 잘못 가고 있었어. 그건 은혜 아니야.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은혜 아니야. 가짜였어. 그러니까 38년에서도 못 났지. 못 들어가서 못 난 게 아니야. 내 고집처럼 들어갔어도 못 났어. 근데 여기는 한 번 딱 말씀 듣고 되니까 일어나 걸어갔지 않냐.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편안할 때는 주여줘야 해요. 근데 정말 다급하면은요 세상식으로 찾아요. 왜 다 사람들이 다 글로 가는 다 그쪽 배대에서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거든. 그리고 1등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1등으로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글로 가는데 답을 정작 여기서는 안 찾거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은혜 생명 구원을 예수님밖에는 이게 다 가짜구나. 여기는 은혜가 없구나 하는 난 그 요한복음의 그 표적이라면 그게 아닐까. 근데 뜻밖의 사람들은 다 베데스다를 봐요. 그 연못으로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다 글로 가니까. 다 글로 가니까 안 가면 불안해.
0: 불안하고.
4: 못 들어가면 죽는 줄 알고. 그리고 밤

0: 나가 안 되는 건 제가 1등을 못해서 그런다고만 생각하고. 근데 사실 1등 못해도 살거든. 그 38년 누웠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살았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1: 항상 저는 느끼는 게 모든 사람이 이 사람 같이 병 38년 된 병자 같이 상황이 포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로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동물원에 갇혀져 있는 사자가 우리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동물원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zoo라고 하는 단어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병을 psychosis라고 그러는데 그 두 단어를 그 두 단어를 합해가지고 그 사자를 보면서 zoocosis라고 그래요. 동물원에 있는 병이에요. 걔는 그냥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운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살 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세상이 만들어놓은 울타리 안에서 왔다 갔다 사자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쳐놓고 이제 나와.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가상에 그걸 만들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도 이제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건 뭐냐면 이미 우리를 다 치웠다. 이제는 움직여라. 나와라.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상황의 포로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역설적이고 도전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한 때다. 그래야지 성장하고 또 나음을 얻고 그 우리의 변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2: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뭘 막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이렇게 붙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손을 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집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니까 믿음을 다시 한번 다져보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질문의 베데스다 연못 올포원을 두드려 주신 분이 계세요. 시청자 질문 함께 나눠보죠.
3: 네,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네. 또 올포원으로 보내주신 호링님의 사연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진심이 가득 담긴 질문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어떻게 해야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울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요. 그렇게 호링님께서 진심이 가득 담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0: 살다 보면 앞에 깜깜한 일이 있더라고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식이 있는데, 그 아내도 도움이 안 되고, 자식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제가 하는 방법은 성경 사전, 휴대폰에 있으니까 휴대폰 들고, 성경책 들고, 메모지 들고, 그냥 책상에 앉아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그동안 설교하고, 암송하고 외웠던 말씀들이 이렇게 툭툭 팝콘 터지듯이 터져요. 그걸 다 이제 사전 찾아서 적어. 그렇게 하면 한참 그것을 보면 유형으로 나뉘어요. A 유형, B 유형. 거기에 답이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다, 이렇게 하라는 거다 하는 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앞이 캄캄해질까요? 환해질까요?
4: 환해져요.
0: 더 깜깜해져요.
5: 역시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0: 진짜 더 깜깜해서 화딱지가 나고 살라고 죽으라. 이건 길이 아니거든. 우리는 사고방식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게 있는데 정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해. 살라는 게 죽으라는 게 죽지 않아도 죽겠는데 더 죽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믿음이지. 그런데 내 뭐 생각은 전혀 다른데 그땐 길이 없으니까. 믿는 거야, 무조건. 이해는 안 돼. 이해는 이건 죽으라는 거다. 그러는 건데, 설마 하나님 나 죽으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살 길이지. 이제 믿고 기도를 해요. 안 믿어집니다. 근데 믿게 해주세요. 못 가겠습니다. 근데 가야만 사니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조금씩 용기가 생겨요. 말씀 속에 있는 길을, 길을 찾았는데 가기 싫은 거지. 근데 기도해서 그 용기를 찾아서 가면, 그러면, 이 찬송가가 나와. 진짜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는 거니까 우리는 길을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오해야 될 것은 성경 속에서 찾는 답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다. 그런데 글로 가면 그때는 밝아지더라. 예수님.

0: 이름이 나는 좁은 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나중에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입구만 좁던데요. 입구만 좁아. 입구는 좁아. 이게 들어 문이야. 이게 담이야. 그런데 문이라고 그랬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가면 놀라운 일은 갈수록 넓어져. 근데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 거기도 입구만 넓어. 입구만 넓어. 문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담벼락이야. 가면 꽉 막혀. 그 나중엔 돌아 나올 수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길이다라고 할 때 어떻게 저하냐, 어떻게 만나냐, 베드로를 성경에서 만나지 어떻게 만나겠어요? 바울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 속에 나오는 바울의 길을 따라서 나도 가보자 하면 바울이 간 길을 가면 나도 거기 똑같이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신 말씀이 그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하나만 더 얘기하려면 자꾸 우리는 뭘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근데 난 내비게이션 운전할 때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저 여자 말도 모르겠다.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데 아이고 뭐 성경을 못 믿을까.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게 많아. 근데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 그냥 무조건 믿을 거예요. 내가 저 여자 말도 믿고 사는데 운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그냥 그냥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받자 뭘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베드로 바울 요한의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믿고 말씀하세요. 나 살 거예요. 갈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지 뭐. 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진짜 그 다음엔 길이 보여. 처음엔 믿어서 갔는데 가니까 진짜로 맞거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고 증거가 되는 거고. 아멘. 그래서 나중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더라.
1: 아멘.
0: 네. 네. 나 오늘 말 잘한다.
2: 신앙의 초입에서 또 궁금한 질문이지만 사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드는 질문이기도 해서 질문 주신 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한 질문들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끝인사도 상쾌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3: 세상의 사인 말고 예수님 사인만 따라가며
4: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내가 왜 이 위에 섰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위에 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거야. 이 위에서 보면 세상이 무척 다르게 보이지. 믿기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한번 해봐, 어서.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도 봐야 해. 틀리고 바보 같은 일일지라도 시도를 해봐야 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중 키팅 선생님의 대사였습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때 생기는 일. 안 될 일은 되고 될 일은 더 잘 되고, 그렇죠? 그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잘 발휘해야 하는 거라면 이거 아닐까 싶어요. 세상을 사는 지혜와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공동체 안에서 보여야 할 지혜에 대해서 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욕심내서 더 할 수 있으나 멈출 수 있는 것, 또 내가 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내가 없어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지혜다. 어떤 일을 하거나 뭔가를 판단할 때 내 뜻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서로를 위한 아름답고 또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24일 금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여행 스케치 서로를 느낄 수 있도록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면서 함께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첫 곡이네요 라고 좋아해 주셨고, 아무래도 또 이 곡을 부른 팀 이름이 여행 스케치이다 보니까 예, 였지. 덕분에 좋아요님께서도 와주셨고, 오늘 승리하는 하루 다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하수 구수롱님도 좋은 아침, 예, 찬양으로 행복한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샬롬 CCM 식구들 모두 안녕 샬롬 남기셨고, 그래요. 오늘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도로가 평소보다 많이 한산한 거예요. 오늘 좀 금요일이어서 그런가? 아니면 이제 정말 바야흐로 7말 8초가 예, 다가가고 있잖아요.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출근길이 상당히 좀 여유롭게 예, 이렇게 왔습니다. 많이 이제 좀 휴가 계획 세우셔서 준비하시지 않을까 싶고, 오늘부터 어떤 러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래요. 방학도 하던데 우리 아이들. 예. 야, 이제 시작이에요 정말. 예. 저희 그 쏭남매도 오늘 방학식 한다고 어제부터 그냥 너무 좋아하던데. 예. 이제 본격적인 여름 이제 휴가 시즌, 방학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청소기 돌리며 찬양 들어요. 우리 어여쁜 자연님도 와주셨고 반갑습니다. 예. 피스토스님도 레이니와 함께 샬롬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공동체 안에서 보여야 할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막 뽐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지혜롭게 말하고 좀 배려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금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습니다. 소소한 삶의 일상들, 또 신청곡도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개척교회 응원 프로젝트, 우리 교회에 반죽이 놔드려야겠어요. 오늘은 제251호 교회, 춘천에 위치한 주보혈 교회 편 조금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뉴 엄마님도 샬롬 인사 주셨고, 오케이 민민하하님, 훈디 바람 시원하고 구름이 많은 금요일 출첵 남기셨어요. 비는 좀 그친 것 같고 수도권 지역도 그렇죠. 조수아가 부르는 요곡 함께 들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

최선배 피처링 남궁송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들었고요. 샬롬 노래 선교단 솔티의 주님 원하셔요. 그리고 조수아의 세상을 이기는 지혜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초록이님 즐거운 금요일 퇴근을 생각하며 오늘 출근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남기셨고 그쵸 텐션 끌어올려서 오늘 이제 한 주에 이제 마지막 출근하는 날이니까 다 왔습니다. 이제 주말권이에요. 오징어 짬뽕님께서 오늘 7살 혜음이 8살 로이의 방학식 있는 날 둘 다 완전 신나서 아침부터 눈을 번쩍 떴어요. 다음 주는 양양으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방학 기간 2주가량 우리 세 명이서 지지고 볶을 생각에 행복하네요. 라고 방학이 2주예요? 2주면은 좀 짧은 거 아닌가? 아닌가요? 아, 물론 이 자녀의 입장, 또 부모의 입장, 거기에다 이제 선생님의 입장까지 뭐 다 다르겠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짧게 느껴질 것 같긴 한데 한 달은 돼야 하지 않나? 아닌가요? 아, 제가 또 모르는 소리 하는 거죠. 속 없는 소리 하는 거죠. 아, 그래도 아이 입장에서 한 달은 보내야지. 예. 또 여름이 더우니까 학교에 가도 뭐 공부가 안 되죠. 너무 더울 때는. 예. 아무튼 지지고 벗고 즐겁게 잘 방학 기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제이님께서는 안녕하셔요 운디. 4월에 아버님 천국 가시고 이번 여름 휴가는 어머님과 함께 왔습니다. 가평에 있다가 양양으로 가고 있어요. 아, 오늘 벌써 지금 가고 계시는군요. 행복한 휴가 잘 보내시라고 훈디가 사연 소개해 주시면 우리 어머님 너무 좋아하실 듯 깜짝 놀라실 듯 그리고 항상 우리가 아들 손주 며느리까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래 우리 제이님의 어머님 듣고 계신가요? 가평을 찍고 이제 양양으로 아 동해바다 보러 가는 길 너무 좋죠. 예. 어머님 좋은 휴가 행복한 휴가 보내셔요. 예,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양양 쪽으로 많이 가시네. 저도 사실 뭐 올 휴가를 다녀오긴 했으나 저도 동해 쪽으로 갔죠. 강원도 쪽으로. 아, 강원도가 최고인 것 같아. 예. 휴양지로 아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우리 미오니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있는데 눈꽃 빙수 만드는 섬김하기로 해서요. 오늘 재료 오는 대로 만들어서 냉동실에 얼리고 있는 중.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벌써 막 행복해요 라고 하셨는데 탁월한 선택. 야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여름엔 빙수지 시원하게. 예. 이 빙수는 또 그 토핑 올려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이제 우유에다가 팥 그거면 충분한데 그거면 이제 제일 맛있는데 연유지 맞아요. 연유에 팥 그거면 충분한데 아이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뭐 젤리도 넣고 뭐 초코 시럽도 뿌리고 초코 가루 같은 이런 것도 막 해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먹잖아요. 또 그게 또 즐거움이고 아 너무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겠습니다. 성경학교 성황리에 아이들 웃으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또 이런 또 빙수 만드는 섬김 너무 좋죠. 우리 쌤들 바쁘거든요 이날 프로그램 하려고.

문과 공부하랴 밥 먹이랴 바쁜데 이렇게 또 지원군으로 섬겨주시는 쌤들 너무 예, 대단하십니다. 성경학교에 나오니까 소울싱어즈의 구원열차 준비했고요. 향기로운 나무의 주 예수 사랑 기쁨 두 곡 듣고 개척교회 응원 프로젝트 만나봅니다.

샬롬 CCM 개척교회 응원 프로젝트 우리 교회에 반죽이나 드려야겠어요. 이 시간은 예배와 찬양의 악기 연습까지 프리미엄 반주기 전문기업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협찬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제 251호 교회에 반주기를 놔드릴 텐데요. 먼저 서현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부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꿈의 교회를 다니는 서현숙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DMT 제자훈련 중에 얼마 전 춘천에 있는 주보열 교회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어요. 주택가에 위치한 아담한 교회였는데 성도님들이 많진 않았지만 훈훈하게 또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모님이 반주를 하셨는데요.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앞으로 반주하기가 많이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훈디가 이곳으로 반주기 선물 보내주신다면 송태민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서현숙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고 오늘은 춘천에 위치한 주보열 교회 송태민 목사님과 전화 연결이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연락을 좀 취했는데 그 내용을 좀 짧게 공유해드리면 2024년 12월에 개척을 하셨고요. 원래 춘천 지역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첫 목회, 예, 개척 목회를 하시게 된 거죠. 대부분 이제 성도님들의 연령층이 좀 이제 고령, 예, 어르신 성도님들이 많고 또 좀 편찮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해요. 시각장애인 분도 계시고. 하지만 주일 오전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새벽 예배까지 뜨겁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의 용사를 보내주시길. 네, 이런 기도 제목을 또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춘천 주보열 교회로 반주기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예, 순산하시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송태민 목사님의 신청곡은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셨는데 이 곡도 띄웁니다. 샤이너스가 부르는 곡을 함께 들을게요.

차이너스의 내 주의 보혈은 우리 송태민 목사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개척교회 응원 프로젝트 우리 교회에 반주기 놔드려야겠어요. 이 시간은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기독동호회, 신호회 등등등등을 대상으로 하는 코너인데요.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를 드립니다. 컴퓨터 USB 단자에 이걸 꽂기만 하면 웬만한 찬양곡의 악보, 가사, 반주가 다 나오는데요. 이런 반주기를 우리 교회 혹은 친구교회, 고향교회 등에 선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 남기실 때 개척교회라고 쓰시고 사연 남기시면 돼요. 혹은 반주기라고 쓰시고 말머리 달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레인보우 댓글 또 50원의 유료 문자 샵 7997번으로 어느 지역이 무슨 교회인지 간략하게 짧게 남기시면 한 교회씩을 선정해서 한 달에 두 번 격주 간격으로 사연 소개하고 반주기 선물 놔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화 연결도 하는데요. 이게 조금 여의치 않다, 부담스럽다 하실 때는 오늘처럼 사연 소개만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코너 통해서 우리 개척교회 또 농어촌교회가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길 바랄게요. 자, 금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럭키님 처음 출석해봐요 라고 오신 새싹 가족님 반갑습니다. 럭키님. 럭키잖아. 예, 럭키비키. 민주맘님 훈디 방학 한 달은 힘들어 안 돼 라고 예 남기셨는데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약간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또 누려야 하는 쉬어야 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여름이 짧으면 겨울에 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겨울은 그럼 괜찮아요? 네. 약간 적당히 여름 적당히 겨울 적당히가 제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좀 치우치지 않고. 네. 요즘 여름이 너무 힘드니까. 아, 우리 초록앤님 오늘만 지나면 학원 방학 일주일입니다. 아, 학원도 방학하죠? 예, 그렇지. 학원쌤도 쉬셔야 되니까 또 학원쌤의 아이들하고도 시간 같이 보내셔야 되고 오늘은 방학 시작 기념 아이들과 과자 파티 할 거예요. 너무 좋아해 아이들이 과자 파티. 예. 방학 생활 계획표 잘 그린 아이들도 간식 박스 시상도 있고요. 얘들아 오늘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등원하렴 이라고. 아 그러네. 오늘은 공부 안 하고 오늘은 조금 이제 방학 기분도 낼 겸 파티하는 날. 아 과자 파리. 너무너무 아이들이 또 기다렸던 날. 예. 수현님 오늘 첫째 재윤이가 1박 2일 여름 수련회 가요. 9살 인생의 첫 외박인데 어머나 어머나 떨리겠다. 은혜 많이 받고 오라고 응원과 기도해 주셔요. 자꾸 라디오에 사연 보내라고 성화에 못 이겨 엄마가 사연 띄웁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보내야지. 인생 9살 인생 첫 1박 2일이면 야 얼마나 이것도 막 설레고 떨리고 예. 수련회 자체도 기다려왔을 테지만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1박을 한다? 친구들이랑 같이 잔다? 너무너무 떨리죠. 이거 무슨 한밤자기 같은 느낌, 파자마 파티 느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 아, 귀여워. 재윤아, 자 갔다 와. 엄마 보고 싶다고 또 울면 안 된다. 아, 기다렸던 만큼 은혜도 많이 받고 1박 2일도 씩씩하게 잘하고 오기를 응원합니다. 예. 어노인팅 예배 캠프 음반 중에서 이 곡 들을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야 외쳐라 그 앞서 하늘과 땅 모두 즐거워하라 였죠. 우리 어노인팅 예배 캠프의 주 안에서 기뻐해까지 어떤 그 예배 현장감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라이브 버전으로 세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고 전민지의 시편 23편 이 곡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팁, 아이디어 팁 하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땐 아이만 남기고 디어를 지우개로 지우세요. 아이 생각으로 돌아가세요. 정철의 에세이집 한 글자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를 치유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전쟁 같은 날들을 보내느라 때로는 마음도 병들고 나의 영혼도 시들하며 나의 육체도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곤 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안을 가득 채우셔서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고치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이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힘을 불어넣어 주게 하소서. 주님께 치유받은 몸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강훈 위로송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대드립니다. 닉네임 코코기님 아가랑 같이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셔요. 샬롬 인사 주셨고 순시미님은 항상 운전하면서 듣는데 오늘은 딸이랑 코엑스 가야 해서 지금 버스 탔습니다. 여유롭게 시원한 바람 쐬며 듣습니다. 좋네요. 라고 남기셨고. 아 그리고 아까 1부 말미에 오늘도 내일도 님께서 주보열교회 교회 3호입니다. 아 오늘 그 개척교회 응원 프로젝트 주보열교회 3호님 응원 감사드리고요. 사연 선정돼서 너무 좋네요. 반죽이 잘 쓰겠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예. 꼭 필요한 곳으로 반죽이가 잘 흘러간 것 같아서 주인을 만난 것 같아서 저희도 뿌듯하고요. 이 사모님 그 지금 임시...

신 중이라고 아까 사연에서 봤는데 예쁜 아기 잘 순산하시길 바랄게요. 팔복이님은 천안 하늘중앙고등부도 1박 2일 수련회 합니다. Burn and No라는 주제로. 아, Burn and No. 야, 이거 버나나네, 버나나. 예. 모두 하나님 뜨겁게 만나길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아우, 젊음이 부럽네 라고 남기시기도 했고요. 우리 봄보로봄님은 수련회 2일 차입니다. 철원은 오늘 구름은 많고 비는 안 와요. 출첵 남깁니다 라고. 아, 수련회 벌써부터 지금 진행 중이신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닉네임 창수님께서 청하신 곡은 이 곡이에요. 피아 월십,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대귀 고백 또 하나의 시 23편 들었고요. 히스플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피아월십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창수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리는 동안에 땡큐 포더 뮤직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아 7연패로 속상한 LG팬 마음의 위로가 되는 찬양입니다. 언젠간 이기겠죠? 라고 아 사연을 주셨는데 어제도 졌죠? LG 트윈스가.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예. 저도 야구 소식을 매일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작년 우승팀 디펜딩 챔피언 아 LG 트윈스의 이 슬럼프가 길어지고 있어요. 예. 그 같이 이제 잠실 야구장 쓰는 마지막 해이니까 두산이랑 LG랑 같이 한국 시리즈에서 딱 이렇게 대차게 붙으면 아, 또 의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그림도 그리는 분들 계실 텐데 아 근데 우리가 더 못하는 우리가 5등이구나 더 아, LG는 지금 못해도 3등이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도 5등이고 아 그러네 위치가 또 이렇게 되네 아 저희가 더 잘할게요 저희가 예. 아 그리고 야구는 그 야구 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던데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마지막까지 의심하는 게 야구다 뭐 그런 얘기 있던데 예. 아무튼 이제 이길 때 됐어요 예. 7번 연속 졌으면 이제 이길 때가 됐습니다 예.

화이팅! 현아인맘님은 15분 일찍 출근해서 세팅 다 했는데 다시 업데이트 중이네요. 지금 10분째. 유유. 덕분에 출첵 남깁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잠깐 호흡 돌리고 좀 쉬어가라고. 기계 얘네들도 이제 한숨 돌리고 다시 뭐 리셋하고 뭐 정리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기계들도. 한숨 돌리고 리셋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에게도 터치받지 않고 오롯이 누리는 나만의 시간. 뭐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하나인맘님도 와주셨고요. 우리 이병희님은 아들이 작년까지는 청소년부 교사하다가 올해는 소년부 교사하는데요. 수련회 도와주기로 했는지 갔어요. 라고 남기셨고. 또 청년 시절에는 이렇게 또 바쁘죠. 자기가 맡은 그 부서 말고도 이렇게 또 챙기네요. 대단하십니다. 하얀구름님은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수족구에 걸려서 아예 못 가게 됐어요. 제가 교사로 섬기기로 했는데 주제가 다윗이고 영화도 나온 상황이라 이래저래 큰 기대했는데 공과 준비도 열심히 했거든요. 너무 아쉽지만 주님이 더 크게 쓰시려나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건 진짜 뭐 불가항력이죠. 그 수족구는 또 전염병, 전염성이 또 있는 질환이라서 약간 거리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준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천상의 목소리님도 샬롬 만나러 듣고 계시는군요. 와주셨고요. 그래요. 제니1004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이거 굉장히 유명한 야구 격언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야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요 말이 또 통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어요. 김성원의 나는 비록 약하나 그리고 조찬미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있음을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 무대에선 스페인 축구 선수 마크 쿠쿠렐라는 실력 못지않게 풍성한 곱슬머리로 유명합니다. 어린 시절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 틈에서 어머니가 한눈에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고 합니다. 때론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는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리카락 때문에 뛰지 못했다는 핑계를 남기지 않으려 남들보다 몇 걸음 더 뛰었습니다. 약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포기하는 대신 압도적인 성실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검증된 실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신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오늘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흘린 눈물의 씨앗들이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러브였죠. 이제 다시 힘을 내어요 들었고요. 손영환의 난 누굴 위해 사는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안광복 목사님의 칼럼 쿠쿠렐라의 헤어스타일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결승전 포함해서 월드컵을 이번 월드컵 많이 못 봤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예, 대한민국이 예산 탈락하고 그 이후로는 사실 관심을 좀 껐는데 스페인이 우승했죠. 아르헨티나랑 결승에 만나서 1-0으로 극적인 또 승리를 거뒀는데 예, 이 쿠쿠렐라 선수는 예, 풍성한 곱슬머리로도 유명하군요. 예, 나에게 중요한 신념은 무엇인지 또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됐고 또 오늘 흘린 눈물의 씨앗들이 언젠가는 결국에는 기쁨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뿌려야 돼요.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고요. 우리 닉네임 똥지혜님께서 내일 아내 최지혜 집사의 생일입니다. 방학하고 집에서 이제 주은이하고 예은이하고 같이 듣고 있을 텐데 아내에게 사랑하고 축하한다고 전해주셔요. 러빔에 가득할 거야 신청합니다. 남기셨는데 아 우리 최지혜님 미리미리 축하드려요. 예, 내일 좋은 날 보내시기 바라고요. 생일 주간이네. 그렇죠. 주말이 생일이시고 우리 지혜님께 띄우는 축하곡 러빔 가득할 거야.

러빔 가득할 거야. 생일 축하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보라미님 늦었지만 출첵 남겨요. 집안일 하다 보니 지금 들어왔네. 날은 덥지만 모두 강건하시길 남기셨는데 고맙습니다. 아, 마지막에 또 함께해 주셨어요. 자, 오늘도 함께한 2시간 오늘 끝곡은 제프 넬슨 피아노 연주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흐르고 있죠.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승화되고 심화된 홀로됨입니다. 사랑이란 무턱대고 덤벼들며 헌신하여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이란 자기 내부의 그 어떤 세계를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가는 숭고한 계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다 넓은 세계로 이끄는 용기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보이지 않는 어둠까지 모두 아시는 주님.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망망한 저 곳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흔들리더라도 그 손을 놓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302장 찬송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성범의 찬양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 힘으로는 이 험한 고갯마루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 성령께서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김해시립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임정원의 음성으로 비둘기같이 온유한 그리고 CBS 중창단의 찬양으로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김성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실로암 성교합창단의

성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들으시고요. 박운성님께서 청하신 라엘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휴대전화 뒷번호 9167번 명디님 늘 출첵하고 듣게 하고 있어요. 하트까지. 감사합니다. 샬롬큐님께서는 찬양 한 곡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출근길이 가볍네요 하시면서 신청곡 적어주셨는데 보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마라나타님께서는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로 시작해 내가 매일 기쁘게로 하루 마감합니다. 새벽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주무시기 전에 밤 8시에서 10시까지 조이포유 재방송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유동근님께서는 조금 일찍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향하며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여름 휴가로 휴가지에서 인사드려야겠네요 하셨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그냥 휴가지라는 말만 들어도 제 마음도 설레는데요. 동방현주

사명 정해 주셔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유리정은님께서 정하신 지선의 염려하지 말라 함께 할게요.

0: 그냥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은 남설아 금강초롱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3.1절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도노마리아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그에 앞서서 정재성, 임송현, 김선실, 류기림 함께 부른 만세반석 열린 곳에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24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오늘은 약속으로 인한 소망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약속을 밝힌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휘장 안으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닻이나 휘장을 쉽게 접할 수는 없지만 기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닻은 바람이나 조류로 인해 선박이 표류하지 않도록 물 밑바닥에 고정시킬 수 있는 쇠로 만든 갈고리고 휘장은 여러 폭의 천을 이어 만들어서 둘러치는 장막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때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인

변화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던 휘장이 예수님을 통해 찢어짐으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게 하는 닻을 내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얻게 된 약속을 누리며 소망 속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작은 자님 기도문 올려주셨어요. 언제나처럼 우리 모두의 기도를 올려주셨네요. 하나님, 저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기억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게 하소서. 미워하는 마음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의 능력이 제 삶에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푸른동사님께서는 혈액암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지인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김효정 권사님이시라고. 병원에 계시는데 감염 우려로 면회 불가한 상황이고 원인을 찾는 검사 중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메이플라떼님 안녕하세요. 인사 건네주시면서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글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님, 조용한 새벽을 은혜 찬양으로 채우시니 감사드려요 하고 보내셨고요. 태양님께서는 뉴스에 BP의 소식 없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정말요. 이 중부지방 또 남부지방 동과 서가 이 비가 오는 게 또 달라서요. 어느 곳에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떤 곳은 또 해가 쨍쨍 나고 덥고 폭염이고 그렇습니다. 모두 잘 보내시고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유리님께서는 주님의 날이 되어 축복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하시면서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좋은 씨앗의 곡을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네요. 보내드리고요. 예수님 사랑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신 주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그래서 행복의 열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성원의 찬양, 행복의 열쇠를 청해 주셨어요.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내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생각하는 사람과 내게는 절대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견디며 산다.

시그리드 누네지의 어떻게 지내요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덕분에 참 사랑을 배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하은 조황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정규환의 찬양. 김명희님께서 숭실남성 합창단의 곡으로 청하셨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어집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어모키님께서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시급을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신 급을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차희님께서 이 곡이 듣고 싶다고 정해 주셨어요. 나무엔의 선한 능력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언을 남겼죠. 하지만 요즘은 내가 생각하기보다 AI에게 모든 것을 묻는 이 시대에 나는 검색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로 바뀌고 있는 듯해요. 카이스트의 정재민 교수는 언젠가 검색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다면 인간의 사고는 멈추고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인지적 편안함이 오히려 인지적 무력감을 주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가 부른 그대여 영원한 거 생각해봐요. CCM 캠프의 오랜 캐치프레이즈가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을 너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참을 고민해서 스스로 풀어내는 깊은 만족감. 요즘에는 그것을 단 1초 만에 얻는 즉각적 해답이 대체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술을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들으셨고요. 그 전에 동방현주 체코 프라하 오케스트라 나의 모든 생각 다스리시는 주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정말 더웠죠. 서울도 거의 36도, 37도 이렇게 체감은 40도 정도 되는 것처럼 무덥게 습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떠셨나요? 잘 버틸만 하셨나요? 금요일이라 조금은 마음 가볍게 이 무더위도 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송미영 집사님이 무더위로 잠 못 드는 저녁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기 위해 인사드린다고 브라운워십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써주셨는데 오늘 함께합니다. 또 익투스의 아무것도 염려 말고 유리정은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두 곡 듣고 오늘 CCM 잉글리시 있는 날이에요. 오늘도 영어 공부하시죠. 어제도 공부하시고 오늘도 공부하는 시간 마련합니다.

0: CCM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CCM 잉글리시 시간인데요. 자, 금요일에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시는 일천번째 정성원 목사님. 자, 어서 오세요.
1: I'm here. I'm here for you.
0: Look at me.
1: Oh, so sweet.
0: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접근하는 CCM 잉글리시입니다. 야, 목사님 벌써 7월이 와 다가고 있어요.
1: 아, 그러게요.
0: 7월 24일입니다.
1: 여름도 뭐 한 달만 남은 거나 마찬가지. 근데 네. 요새 한국은 여름이 거의 9월까지 지속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올해는 어쩔지 모르지만.
0: 모두들 이제 네. 무더위도 이렇게 네. 큰 웃음으로 네. 건강하게 네. 이겨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네. CCM 잉글리시에서 어떤 곡 우리에게 좀 그동안은 친숙한 곡들을 좀 소개를 해 주셔서 네. 네, 흔하게 들었거든요.
1: 그렇죠.
0: 네, 너무 어렵진 않다. 이 정도면 네. 나도 내가 네. CCM 잉글리시 정도는 따라갈 네. 수 있겠다. 이런 네. 정도의 네. 쉬운 곡을 선곡을 해주셨어요.
1: 중학교 정도의 영어
0: 오늘도
1: 표현이.
0: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오늘은 오늘은 가장 좀 쉬운 가사인데.
0: 그래요. 네.
1: 근데 노래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0: 어떤 곡이죠?
1: I will be here for you. 마이클 W. 예, 아시죠? 네.
0: 다행히 아는 곡을 가지고 오셨어요.
1: 뭐 이제 저희 같은 세대들한테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약간 뭐 연예인처럼 되게 좋아했던
0: 맞아요.
1: CCM 가수.
0: 생겼잖아요.
1: 잘 생기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0: 맞아요. 굉장히 감미로운 곡.
1: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세련된 곡들을 이렇게 CCM으로.
0: 그 당시에 보면은 CCM 네. 가수들이 약간 좀 더 대중적이고.
1: 맞아요.
0: 네. 에이미 그랜트도 굉장히 미인이지만 그런 에. 대중적인 곡을
1: 맞아요.
0: 불렀었고 스티븐 커티스 채프만도 솔직히
1: 맞아요.
0: 비슷한 곡을 그쵸. 좀 에. 해서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1: 맞아요.
0: 뭔가 그냥 일반 팝 같은데 이렇게 해서 대중적으로 CCM이 더 많이 파고들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1: 맞습니다.
0: 그 중에 대표 선수라고 할 수
1: 마이클
0: 있는
1: 마이클 더블 씨죠. 네. 그래서 네. 우리 저도 이제 CCM 뭐 가수라고 하면 하겠지만 그 뭔가 좀 진짜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에 가까운 곡이
0: 그렇죠.
1: 이 곡이거든요. 이제 뭐 네. 주님과 뭐 이런 그런 성경적인 억구들이 안 들어가면서
0: 네.
1: 사실은 약간 형상화하여 유, 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 그렇죠.
1: 예, 그렇게 풀어낸 곡이기도 합니다.
0: 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1: 네.
0: 많은 CCM 중에서도
1: 네네네.
0: 약간 주님,
1: 네.
0: 예수님, 하나님 이런 표현 쓰지 않았는데 이 곡 네. CCM입니다라고 소개해드릴 네. 수 있는 곡들이
1: 있었죠.
0: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 아마 이 노래하고 제일 그 흡사하게 닮아있는 게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0: 그렇죠.
1: 약간 네, 우리 조화문 네. 목사님이랑
0: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도
1: 그렇죠.
0: CCM으로 저희가
1: 사실은.
0: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요.
1: 근데 뭐 가요 톱10에서도 1위를
0: 그렇죠.
1: 했었으니까.

0: 그 곡은.
1: 네, 그래 좀 많이 좋은 영향을 끼친 노래가 이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0: 듭니다. 굉장히 가사가 나는 너 옆에 있을 거다 이런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I'm here.
0: Look at me. 나 왔어. 날 봐. 자, 한 줄 한 줄 좀 봐주시죠.
1: 네, 한번 볼게요. When you feel the sunlight fade into the cold night. 이런 말 참 재밌네. 햇살을 느낄 때 네가 차가운 밤 속으로 fade into 사라져갈 때 오늘 드릴 그 표현이고요. Don't know where to turn. I don't know when to turn. 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And all the dreams you were dreaming seem to lose their meaning. 예. 그리고 당신이 꾸는 모든 꿈들은 의미를 잃어버린 것 그런 같은 때에 Let me in your world, baby. Let me in your world. 네. 당신의 세상으로 나를 들여보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있게 해주세요. All you need is someone you can hold.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안아줄 누군가이고 Don't be sad. You're not alone. Yeah. You're not alone. 그렇게 하네.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I will be here for you somewhere in the night. Somewhere in the night.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어딘가. 언제 어딘가. 밤중에. I shine a light for you somewhere in the night. Yeah. 당신을 위해 빛을 비춰줄게요. 어딘가. 밤중에. I'll be standing by. 내가 거기 곁에 있을게요.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 I will be here for you. 예. 2절은 In this world of strangers, 낯선 사람들로 strangers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of cold and friendly faces, 차가운 얼굴과 다정한 얼굴들로도 가득 쌓여 있는 세상에서 someone you can trust.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누군가. Oh, there's someone you can trust.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I will be your shelter. 내가 당신의 안식처가 되어줄게. I give you my shoulder. 내 어깨를 빌려줄게요. Just reach out for my love. 내 사랑을 향해 손을 내밀어줘. Reach out for my love. 사랑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주세요. Call my name and my heart will hear.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내 마음이 들을 거고요. I'll be there. There's nothing to fear. 예, 내가 거기 있을게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후렴이 반복됩니다. I will be here for you.
0: 네. 참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 내가 너의 옆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가사에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잖아요. 뭐 최근에도 뭐 예라머시 곡들도 그렇고 보면은 그런 위로의 가사들이 팝에도 그렇고 뭐 우리 CCM에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 주시는 것 같은
0: 너무 다정하게 마치 내 친구처럼 부모처럼 너무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쓰여진 가사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더 많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곡이지 않나.
1: 진짜 찐지 CCM이라고 저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듭니다.
0: 네.
1: 예. 그 여기 표현 중에서 하나 이제 말씀드린 fade into라는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사라져 간다는 이제 fade out 뭐 이런 말 하잖아요.
0: 그렇죠. 저희가 그 음악을 올렸다가 DJ들도 살짝 맨 마지막에 내릴 때 fade
1: 맞아요.
0: out이라고 하거든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기서는 fade into 차가운 밤 속으로 사라져 간다 할 때 fade into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 그게 좀 여기서 좀 좀 저한테는 눈에 탁 와닿았던 그런 표현이고요. 한 가지 더 이제 하려면 이제 이거죠. Nothing to fear.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 뭐 do not be afraid라는 말은 약간 좀 직설적인 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0: 겁먹지 마 이렇게 한다면
1: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영어라는 표현은 항상 뭐 nothing, 뭐 no one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를 그렇게 써서 그 뒤에는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앞에 부정적인 건 앞에다 이렇게 몰아줘서 there's nothing to fear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 그런 표현 쓰지 뭐 nothing to 뭐가 있을까요
0: Nothing impossible.
1: Nothing. Yes.
0: 불가능한.
1: 뭐 그러네. 그러네. 맞습니다. 그런 식.
0: 그런 식으로 많이 쓰죠. 정말
1: nothing이라는 거 참 많이 써서.
0: 맞아요.
1: 뭐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을 오늘 두 개를 짚어 드립니다.
0: 네, 자 오늘도 CCM 잉글리시

0: 씨 이렇게 또 재미나게 들어봤습니다. 그런 말랑말랑한 해외 CCM도 예. 굉장히 오래전에 발표가 됐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예. 지금도 만들어지고 예. 지금도 사랑받는 곡들이 있습니다. 이런 곡이 바로 컨템포러리 네. 크리스찬 뮤직 네. CCM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일참원대 정성욱 선생님 함께 하셨고요.
1: 네.
0: 벌써 이제 다음 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들어가세요. 네.

오늘처럼 무더운 날에는 미셸 툼스의 목소리가 조금 시원하게 이런 화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힐링 워터스 그리고 마이클 W. 스미스의 I will be here for you 오늘 CCM 잉글리시 통해서 가사 묵상해봤습니다. 예소랑지기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임을 요즘 부쩍 느끼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나를 채우는 기쁨이니까요. 축복의 통로 들으며 나눠보아요 하셔서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축복의 통로 준비하고 있어요. 풀꽃님도 이 시간에 CCN 캠프 함께 할 수 있네요. 지인 권사님께서 옥수수 한 접 무려 100개잖아요. 맛있게 쪄서 아이들과 나눠 먹으라고 가져오셨네요. 이 한밤중에 너무 감동이죠? 저도 흘려보내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나눔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옥수수 진짜 맛있어요. 풍년이에요. 네, 똥지혜님께서 내일은 아내 최지혜 집사의 생일입니다. 요즘 바쁜 프로젝트로 인해 계속 야근하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식사도 같이 못할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온 맘 다해 축하하고 당신이 있어 참 다행이고 삶 속에 하나님과 남편 사랑이 가득할 거라고 전해주세요. 러빔에 가득할 거야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부제가 생일 축하해잖아요. 생일 축하곡으로 러빔 가득할 거야도 저희 전해드릴게요. 똥째님 아내 최지혜 집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정말 축하해. 러빔 가득할 거야. 그리고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축복의 통로 전해드렸습니다. 마징가 제트님이 와우 생방이네요 하셔서 아 오늘 생방티를 안 냈군요. 10시 54분 24초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조쌤님 김은영의 축복송 때부터 즐겨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CCN 캠프 하셨고 코람데오님 금요 은사 집회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듣게 되니 좋아요 하셨습니다. 저도요. 저도 좋아요. 자, 1부 끝곡은 제키리님 신청하셨어요. 시편 139편 데이어스 라이브 워십 함께 하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지 마라. 사랑한다고 해서, 나이가 많고 직위가 높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마음대로 휘두르게 둬서는 안 된다. 나는 열등감도 있고 단점도 많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너는 나에게 함부로 상처를 줄 수 없다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삶을 헤쳐나가길 바란다. 베르벨 바르데츠키의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위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입니다.
1: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의 신 같은 존재였다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교만이나 불순종보다 더 근원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근원 요소를 찾는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의 근원을 찾아야 신앙 방향이 바르게 되고 신앙 목표가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세계를 분석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신세계의 구도를 살펴보죠. 인간의 정신세계는 지, 정, 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는 지식, 정보, 이론 등을 말하며 뇌중추신경에서 관장합니다. 정은 감정, 느낌 등을 말하며 뇌가 아닌 오장육부의

0: 내장신경에서 관장합니다. 뇌가 관장하는 지는 의식세계를 주도하고 오장육부에서 발현하는 감정은 무의식세계를 주도하는데 지식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사람을 이성적 사람이라고 하고 감성이수로 행동하는 사람을 감성적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와 정, 즉 뇌와 몸에 동시에 입력되는 요인이 있는데 바로 경험과 사역과 충격입니다. 그래서 경험이나 사역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훨씬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살펴볼 텐데요. 지와 정은 서로 합해져서 정신활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다음 차원의 정신세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양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은 지로부터 유래하고 마음은 정에서 형성되는 정신요소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다소 이성적이거나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이 되고 마음은 감정이나 느낌, 직관 등을 바탕으로 형성이 됩니다. 다시 생각과 마음이 합해져서 의지와 결단이라고 하는 최종 정신활동으로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결단과 의지 전에 생각과 마음이 영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성령을 선택하면 성령의 행동을 하게 되고 악령을 선택하면 사탄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영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신세계 구도로 불순종한 하와의 행동을 분석해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와의 생각을 떠봅니다. 그러나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하면서 따먹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하와의 지와 생각은 바르게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면서 거짓 정보를 줘서 하와의 지와 생각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와는 따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고 싶은 감정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순간 하와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잊어버리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먹고 맙니다. 감정이 하와의 생각과 의지를 변조시키고 따먹는 불순종의 행동을 한 거죠. 이상을 살펴보면 죄악된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죄로 이끄는 원인이었던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죄의 그릇으로 타락하게 되죠. 이처럼 죄악된 감정이 불순종과 타락과 교만과 재행위를 유발하는 첫 단추이고 죄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의담 한방병원 최서영 장로였습니다. CBS 딸기에는 딸기의 맛이 있듯 인생에는 행복의 맛이 있다. 알랭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엘트리오 데 호이의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쿠안 그란데 SL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곡들도 선곡을 해보고 있습니다. CCN 캠프 2부에서도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만나볼게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아멘! 아멘! 자, 우리 힘차게 손뼉치면

온 기장이 찬양 선교단의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그리고 어게인 1907 워십팀의 지영이 함께한 그리스도의 계절 지영 씨가 함께했습니다. 뉴 리더 이어봤는데요. 푸하님 내적 댄스 중입니다. 왜 내적으로 하셨어요? 외적 댄스 하셔도 되잖아요. 여행지기님께서 2부 방송까지 듣는 거 도전해봅니다 하셔서 제가 2부에 이렇게 좀 신나는 찬양으로 잠을 깨워드리려고 2부 끝까지 들으시라고 예 춤춘 레이니들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전민희님도 금요기도회 다녀온

출석 체크하며 남은 시간 함께 할게요. 내일은 마시죠. 가능하면 청곡 올려봅니다 하셨는데 준비했어요. 오늘은 패션 코리아 내일은 아시죠? 라이브 워십으로. 주니비님 하루도 잘 보내게 하신 주니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꽤 무더웠네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땀 많이 흘리고 살 조금 빠지면 요즘 살이 좀 붙어서 다이어트를 뱃살만 좀 어떻게 좀. 아, 운동도 좀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데, 무더운 날씨에는 조금만 운동해도 땀이 많이 나니까. 오늘도 열심히 걸으면서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신혜숙님, 땀 뻘뻘 흘리며 옷 정리하셨는데, 아유, 귀한 열매를 받으셨네요. 오전에 복지관에서 며칠 동안 정리한 의류 10봉지나 가져갔는데, 기부금 영수증 57만 원이나 끊어주네요. 대단하지 않나요? 하셨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면 그 연말정산이나 뭐 이럴 때, 이런 기부금 영수증 57만 원 이렇게 할수 있는 건가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안 돼. 복지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쓰지 않는 물품 기부하는 거 너무 훌륭한 일인 것 같아요. 위러브의 당신의 날에 신청하셨는데 두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패션코리아 내 이름 아시죠?

김대환의 은혜 아니면 여행지기님께서 금요일 배때 이찬양 부르면서 울었네요 하셔서 어우 큰 은혜에 눈물까지 찬양 전해드렸어요. 위러브 당신의 날에 그리고 내 이름 아시죠는 패션코리아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축복받은 희정님 빨래 후딱 널고 오는 중 밤늦게까지 살림하시느라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단 한 사람님께서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은혜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꽃이다 써주셨는데 오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류수영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블루레이님 오랜만에 인사 남깁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었던 상황을 겪은 하루를 보냈지만 아무 일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감사라는 찬양 조심스럽게 듣고 싶은데 신청곡 가능할까요? 하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수영의 목소리를 함께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른 시편 12편 해달라고 김조한, 류세라, 류지광, 박지헌, 범키, 에일리, 이미셸이 함께한 곡, 그리고 아이빅밴드의 감사, 류수영, 나의 아내, 거하라 전해드렸어요. 끝곡은 카티나스의 마이 트리뷰트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일주일 모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잘 버티셨어요. 주말, 주일 잘 쉬셔요. 자,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바다가 점점 가까워지면 바닷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맡을 수 있는 냄새가 납니다. 소금기가 섞인 그 바다 냄새. 아직 바다가 보이지 않는데도 마음은 벌써 설레죠. 바다에는 시각과 후각 외에도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죠. 모래사장을 밟을 때, 갯벌을 만질 때, 바닷물로 뛰어들 때 우리 마음은 순수하게 행복해집니다. 매미소리가 커지고 더워서 그런지 오늘따라 그 바다 내음, 시원한 바다의 촉감이 더 그리워집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저는 친할머니 댁이 바닷가라 방학 때마다 갔었거든요. 그 바닷가 쪽에 해수욕장을 갈 때면 아직 고개를 하나 더 넘어야 하는데도 바다 냄새가 나는 순간 발걸음이 빨라지고 설레고 그렇더라고요.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는지요? 오늘도 덥겠다 싶으니까 자꾸 머릿속에는 그 시원한 바다가 펼쳐집니다. 첫 곡으로 위러 오브 앨범에서 바다로 가자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에스프레소님께서 어제 이 곡을 플라이트의 곡을 들으셨는데 이 곡도 한번 듣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바람잡이를 신청하셨습니다. 이게 어쿠어스틱 버전도 있고 그냥 버전도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닌 버전이 좀 더 오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좋거든요. 그래서 들려드리려고 걸어놨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폴라이트 앨범에서 때라는 곡은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바람잡이 이어서 유효림이 부른 오 해피데이였습니다. 저 그 바다 냄새 좋아요. 바다 가고프네요. 여름 끝자락에 갈까 합니다. 이병희님, 오늘 유난히 바다가 보고 싶다는 생각 새벽부터 했거든요. 파도 소리 그립고 바닷가 모래도 밟고 싶고요. 폴라리스님. 그러니까요. 여기는 완도입니다. 놀러오세요. 국내 최초 친환경 해수욕장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있는 건강한 완도 바다로요. 예술왕지기님이 완도 좋아요. 진짜 좋아요. 올 여름에 바다로 간다면 완도로 고. 홍순간에 나무 걸어놨습니다. 이 곡 일단 먼저 듣고요. 예, 사연 함께 나눌까요?

차희님은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대요. 그러면 바다와 관련된 좋은 추억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얘기들도 많고 스토리가 있는. 예, 차희님의 신청곡 홍순관의 나무 들었고요. 이어서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장윤영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왼손 공기 다리님, 무릎관절 수술하고 퇴원하셨죠? 지난 수요일에 퇴원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3일째 되는 겁니다. 두 딸과 남편 각각 일 나가고요. 오롯이 혼자 있는데 병실에서 숨죽여 울며 듣던 마커스 기꺼이 죽게 들려주시겠어요? 네, 들려드려야죠. 요나단의 고백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인데요. 오늘은 우시면 안 돼요. 회복 잘 되고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기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기꺼이 줄게.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람 워십 앨범에서 함께 했습니다. 요셉의 꿈님은 부산 출장 중이시죠?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한 하루로 보내시고요. 로로님, 쨍한 햇살에 맴맴 매미 소리가 반갑습니다. 장마 끝, 진짜 여름이 오나요? 그쵸? 매미 소리가 들려야, 야, 이제 진짜 여름이구나 싶죠. 추억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김명식이 부릅니다.

명가님의 신청곡 주의길을 걷다 지친 그대여 최인혁 오세광이 함께한 곡이었고요. 하늘영광님께서 예술랑지기님의 완도 얘기 놀러오세요 하는 그 얘기에 너무 정감이 갔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굳게 붙들며 담대히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로 모일 때 그곳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신청합니다 하셔서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그 완도 얘기를 하시니까 1172번님이 아유 바다도 좋지만 계곡은 어때요? 바다보단 계곡이죠. 구례 산동마을 쪽입니다 하고 사진 보내셨는데 그 바위 사이로 시원한 물이 흐르는 게아 여기도 가고 싶네요. 멜리사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들으시면서 작년 특별 새벽기도 때 고3 엄마들과 함께 찬양했던 곡입니다. 그 아들이 두 번째 수능 공부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여름 잘 견뎌주길 기도합니다. 아멘. 분명히 양분이 되는 이 시간이 되리라 믿고요. 이 여름의 수고와 땀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연말에 또 활짝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리라 믿습니다. 9858번님, 운전하면서 계속 듣다가 신호대기 받으면서 문자 남기는데요. 오늘도 마음의 평안을 선물해주는 당양로의 찬양들 힘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1부 끝곡 예수 전도단 앨범에 있는 Here I'm to Worship, 빛 대신 주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3: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잉글사이드 앨범에서 그 길 따라라는 곡을 김명순님과 같이 들었고요. 블루딱딱우리님의 신청곡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와 연속곡으로 들었는데요. 해나리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오늘의 은혜를 감사와 기대로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아멘. 유니스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다윗 영화 혼자 보러 가는 길입니다. 다윗은 혼자 봐도 될 것 같아요. 왠지. 하늘바라기님. 그러고 보니까 저도 주말에 특별한 계획 없는데 다윗을 좀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에베네셀님 시원한 찬양으로 위로받고 쉼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맛집 당양도 함께해요. 고맙습니다. 마음의 합한자님은 어제 산부인과 가서 우리 보배, 태명입니다. 보배 보고 왔는데 요만해요. 3cm도 안 되는데 팔, 다리 흔들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아유, 건강하게 잘 크고 있네요. 셋째다 보니까 더 긴장은 되는데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박종수님의 신청곡 이어서 듣습니다. 인내, 한이가 부릅니다.

한이가 부른 인내였습니다. 어제 혹시 사연 기억하시는지요? 거의 끝날 때쯤에 소개를 했었는데요. 범사의 감사님께서 8월 초에 특별 새벽기도 가족 숙송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고1, 그러니까 둘째 아드님과 아버님이 투덜투덜 돼서 정말 무사히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이 특송이 마쳐질 수 있길 기도 중이십니다. 그래도 큰아드님이 좀 든든한 옆에서 든든한 기도 동역자가 되지 않나 싶은데 맞죠?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됨에 귀한 찬양이 주님께 전달되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는 특별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 위에 감사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이 곡으로 들려드리려고요. 민호기, 지선, 고정민이 부릅니다. 감사 위에 감사.

이인기 집사님께서 다음 주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고등부에서 초청해서 태국 아이들과 같이 연합 수련회 합니다. 장소는 완도 청해진 교회인데요. 수련회 잘 준비해서 안전하게 무사히 마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신청하신 곡 신영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풀꽃님께서 어이구 공사 중이시네요. 이 더운데 다용도실 화장실 공사하느라 또 습한 장마에 더운 날씨까지 마음은 무겁지만 당향로의 찬양과 함께 잠시 쉬어갑니다. 마이 리바이벌 로렌데이그레고 언젠가 들려주셨는데 참 좋았거든요.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풀꽃님도 신청하셨고 복의 근원님도 저도요. 저도 한 표. 네. 마이 리바이벌 걸어놨습니다. 나는 지치지 않고 달릴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겁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약속에 기대겠습니다. 라는 마이 리바이벌.

로렌데이글의 곡을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 My Revival, 오은의 작은 손의 기도는 아름다운 한대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아, 제주도 가족여행 좋죠. 강아지도 함께 가는군요. 와. 폴라리스님도 저도 한 표요 하셨었군요. 로렌데이글의 곡. 제키리님이 몽골 단기 선교팀 교회에 몽골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간다고 하셨거든요. 이번 주일에 출발인가요? 27일부터라고 하셨는데 그 제키리님의 여동생분이 몽골에 선교사 사역하시다가 이번에 현지 가이드로 함께 하신대요. 그곳에 주님의 믿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길 그리고 가는 우리 선교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가는 사람 또 말씀을 듣는 사람 모두 은혜 가운데 그 시간이 잘 채워지길 예,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소량님의 신청곡 팀룩 워십이 부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물들어 들었습니다. 이 곡은 나요한의 목소리였고요. 만나워십 앨범에서 준희빈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물들고 당향로에 물듭니다. 아멘. 축하해 주세요. 우리 아들 해군 병장 박건일 병장 오늘 제대했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고 애썼고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이렇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제대함에 축하를 드립니다. 삼일절님도 함께 하셨고요. 커피향기님, 날이 개서 햇빛도 살짝 보이고 외출하기에 좋은 날인데 살짝 덥지 않나요? 괜찮을까요?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이 곡 오늘 끝곡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1667번님이 헝가리 MK 친구들에게 줄 책갈피 연필꽂이 완성. 하나님 사랑의 꽃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만들면서 행복했는데 완성품을 보니까 마음이 벅찬 거 있죠. 100개를 만드셨대요. 너무 예뻐서 받는 사람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또 이 정성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남편분이 칭찬하실 만합니다. 5707번님, 오늘은 지난번 돌아온 정원이와 재원이, 주원이 세 자매가 여름 수련회 갑니다. 큰아이는 일정 때문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지만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거든요. 오늘 재원이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주셔서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 회복시켜주시고 비전을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재원이가 주의 뜻 안에서 잘 그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고요. 재원아, 정원아, 주원아, 즐겁고 기쁘고 귀한 시간 되길 엄마가 축복하고 기도할게. 이끌어주시는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 선생님들, 또 도움 주시는 청년 선생님들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아멘. 이 어머니의 기도가 전달되고 또 이루어지리라 믿고요. 재원이, 정원이, 주원이, 엄마 이렇게 은혜 받았어.

써 큰 소리로 얘기할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합니다. 자작나무님도 오늘 함께해 주셨어요. 영남노회 수련회도 있나 봐요. 예. 수평기님도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리는 연합 여름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저희 교회 매일 식사하는데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매번 주일마다 귀한 손길 보태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또 주의 주시는 축복 함께 기원하며 바라며 아이자야 61 빛으로 비추시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시고요. 생방송으로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비는 아무 때나 막무가내로 날지 않는다. 나비가 날기 위해서는 몸이 뜨거워져야 한다. 30도 이상의 체온을 유지해야 비상이 가능하다. 30도는 대상에 대한 사랑의 온도다. 모든 비상하는 자는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자다. 전경민의 나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피더스

1846년 캐나다 퀘벡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피터 스톤은 몬트리올에 있는 성 제인스 감리교회 교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27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 찬송은 주님의 십자가 구속에 사랑을 흠뻑 받은 성도의 진한 사랑 고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강조해서 물으셨는데요. 인간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성경적인 배경으로 한 찬송입니다.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은 친구나 스승 혹은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숭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죽기까지 주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찬송.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입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0: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일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이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0: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Jericho.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온 지 벌써 6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기만 했다. 7일이 되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모든 지파들은 성 주위에 둘러 섰는데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명하니 모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어두운 시대 빛으로 부름받아 살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모든 순간이 잔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연 많은 마음들 눈물로 만나셨고 자식 잃은 장례 행렬마저도 살아남의 잔치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제 삶의 구석구석을 또다시 잔치로 만들어내야 할 책임을 받아왔습니다. 비록 오해와 이기심, 갈등과 빼앗김, 서러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 하늘의 바람이 가득한 이 잔치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 여정을 걷다 혹 실패와 쓰러짐, 약함과 가난함을 경험하면서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약함을 들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때마다 우리 삶의 동행자요 친구가 되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의 시간은 이미 잔치의 한복판인 겁니다. 네, 우리 삶은 이미 잔치입니다. 살려내는 잔치요, 먹여내는 잔치요, 함께 웃는 잔치요, 기어코 고통받고 서러운 친구들의 신음소리가 해방의 함성이 되고야만은 그런 잔치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펼쳐갈 이 잔치를 통해 약한 자들과 낮은 자들이 그만 울어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흘려온 그 눈물방울들이 언젠가 오선지 음표가 되어서 갈릴리의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아주신 대로 안아주고 먹여주신 대로 먹여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를 통해 새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되길 구하며 이제 이 노래로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늘에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하나님 아버지, 헛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름을 부르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주님, 우리도 그 사랑으로 안전한 곳에 도착하게 하소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며 사랑하는 그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7월 25일 토요일에 함께합니다. 오늘 첫 곡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유창원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양 99마리는 송수영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깨웁니다. 머리 둘 곳 없었던 주님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며 하늘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송가 36장 연세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성자의 귀한 몸, 목민교회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김혜선이 부른 이 세상 끝날까지 447장 찬송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동방현주의 사명을 전해드렸는데, 오랜만에 레인 리 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인도입니다. 막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눈물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나와서요. 레인보우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다들 힘내십시오. 저는 인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양이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줍니다. 어디에서고 불쑥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죠. 오늘도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기쁨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빛님께서 오늘도 내가 매일 기쁘게 식구들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선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신청곡으로 항해자를 적어주셨어요. 시와 그림의 항해자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곡 포스의 오직 주만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0: 딸기님께서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김항남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지명현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벌써 7월도 끝자락이네요 하시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 길에 청하신다고 김명희님께서 서울 바하합창단의 천국에서 만나보자를 적어주셨어요.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고선의 음성으로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함께 할게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25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39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오늘은 내 혀의 말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삶과 문화를 대변해주는 가장 익숙한 표현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으로 개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대 간의 언어, 성별 간의 언어, 지역 간의 언어, 종교 간의 언어, 가족 간의 언어 등 조금만 떠올려 보아도 공동체마다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을 비교해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표정, 습관, 심리 등에서도 부정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심지어 식물도 긍정적인 말로 대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잘 자라서 양적, 질적으로 차이가 나고 물의 파장도 다르게 변한다는 것을 통해 긍정적인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신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니 한편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 돌아보십시오. 차별이나 혐오적인 말, 부정적인 말, 남을 음해하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다니엘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호산나 싱어즈의 시편 19편 내 입술의 말과 들으시고요. 조이 듀엣의 찬양으로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할렐루야 한빈님, 아침 일찍 새벽 시간부터 출근하는 이들을 위해 운전해 주시는 버스 기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샬롬 하고 보내주셨어요. 왠지 버스 안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들으시고는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문자를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미운 오리님. 어머님 대장 쪽이 안 좋으셔서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가신다고 제별 큰 병이 아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잘 나올 거라고 믿고 함께 기도할게요. 제니 천사님께서도 다음 주에 암 검사 결과를 받으신다고요.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는데요. 그러셨군요. 암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초병희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출석합니다 하고 글 올려주셨고요. 우두스탕님,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어찌 잘 와닿는지 찬양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보라미님께서는 구역에 유방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 중인 집사님 계시는데 구역 식구들을 만나려고 안 하셔서 많이 마음이 아프시다고, 주님 오 집사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앞으로 항암 치료 5번 더 받아야 한답니다. 많이 힘들다는데 끝까지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이 마음이 오 집사님 마음에 가 닿을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휴대전화 뒷번호 0702번. 오늘이 저에게 정말 좋은 성경책을 생일 선물로 주신 김영향쌤 생신입니다. 걸크러쉬 느낌인데 또 봉사도 잘하시고요. 누구보다 신실하신 분이세요. 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영향님 듣고 계실까요? 축하드립니다. 두 분 늘 그렇게 행복하시고 또 마음 많이 나누

주시면서 기쁨의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희님께서 오랜만에 신청합니다. 사랑이야기에 몰랐어요. 정해 주셨네요. 이 곡은 배상진님께서도 신청하신 찬양이고요. 근육이님께서는 새벽 기도 못 가고 라디오 듣고 있어요. 네, 잘하고 계세요. 너 집을 나서기 전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 곡이겠죠? 손수연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4667번께서도 청해주신 찬양입니다.

영화 버드박스가 떠오른다. 연유를 알 수 없는 괴현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세상. 멜러리는 갓 태어난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언제 변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삶 속에서 멜러리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보이, 걸이라고만 부른다. 고난을 헤치고 안전한 피난처에 도착한 뒤 멜러리가 처음으로 한 일은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세상의 일부로 승인하는 일이다. 너와 나를 연결하는 마음의 동아줄을 더 단단히 쥐는 일이다.

정우열, 김영글, 안희재, 공저 반려인의 하루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름을 짓고 그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랑,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하늘 소리 콰이어의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이어서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주 날 불러 이르소서 함께 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거베라 플라워님, 샬롬 매일 제방 듣다가 잠이 깨서 이 시간에 슬쩍 출석해 봅니다. 본방송으로 오셨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감사의 하루 시작합니다 하시면서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내 이름 아시죠?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따로 소개해 드리지는 않고 음악으로만 채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에 편안하게 배경음악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좋은 곡들로만 선곡해 드릴게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0: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0: 이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거나 눈에 보이는 일만 놓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그동안 겪어온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 너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태도? 이런 자세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령 누군가 이렇게 말을 아낀다는 건 깊이 생각하는 중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또 애써 밝게 웃고 있는 사람에겐 차마 꺼내지 못한 아픔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나에게 먼저 다가온 사람은 그만큼의 용기를 낸 것일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 무조건 내 입장, 내 방식으로 판단하려는 모습들은 좀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말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박수진 좋아요 들으면서 2026년 7월 25일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거,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거, 그리고 너무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올 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고요. 또 상대방이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할 때 어떤 사연이 있겠거니, 무슨 말 못할 고민이 있겠거니 라고 내 입장을 잠시 좀 유보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문자 5210번으로 청하신 곡부터 듣죠. 주찬양 싱어즈의 나는 주의 친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요. 브라이언 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리고 싸리싸리 햇살이님께서 청하신 곡은 진,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만나월십의 오주여 나의 마음이에 이어서 여행지기님 청하신 곡 알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알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행 지기님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앞서 만나월십 오주연 아의 마음이 그리고 싸리싸리 햇살이님 청하신 곡 진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브라이언 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리고 문자 5210번으로 청하신 주찬양 싱어즈의 나는 주의 친구까지

5곡 배송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은 미라클 퍼플님께서 청하신 찬미월십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듣고요. 제비꽃님 청하신 곡은 김영우의 시편 21편 주의 사랑. 그리고 나다운 계절님 신청곡 피아월십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어지고요. 김진 보컬 김지훈의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또 복의 근원님 신청하신 한웅재의 일상 은혜까지 5곡 함께 듣죠.

한홍재의 일상은혜, 우리 복의 근원님 신청곡이었고요. 김지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다운 계절님께서 청하신 곡, 피아월십,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였고요. 김영우의 시편 21편, 이 곡은 우리 제비꽃님 신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미라클 퍼플님 신청곡, 찬미월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까지 배송했고요. 1부 마지막 곡은 심플리포, 은혜라. 함께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대 가시의 여백 속엔 언제나 짜릿한 향기들이 모여 산다. 단 한 방울의 꿀도 생산할 수 없었던 지난 겨울, 바싹 마른 꽃 대궁 깊숙이 벌과 나비들이 두고 간 빨간 추억들이 꽂혀 있고, 무거운 향기의 침묵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던 얇은 바람은 어두운 내 감정선을 사정없이 콕콕 찔러대기 시작하였다. 장미의 가시는 역시 피가 나도록 아프게 찔러주어야 제맛인가 보다. 백이환의 시 5월의 장미를 읽어드렸습니다.